0: 하트 나게 저걸 주겠다 자주 나게 누구 강나를
1: 그래?
0: 나 좋아하면 꽝봐 토지
2: 씨발
3: 토지 씨발
4: 맞춰 민주세 나 하래야 삼지 못하도
1: 꽝지수
4: 你呀你，啊，大哥是，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간디 롱범 김치소 풍디 홍촌 도랑의 대신 하루도 홍마리 발파다디 아랑디 탄성 먹디라 고바마스 디긴 그랑피 발다 아랑신 킬라노 밤통비 담자세든지 단다디 난초 김봉 홍초난지 아랑디 달리 남버자디 홍나 디라 고번 딘디시

kangjian ge lu bu cui dong xin ge cheng cheng ri ri ge gu yang su ke ri sui mi ge da yang ni men bo de ri ma zu ru nian zu wei na wei du zi tang sim su wei ye su pan nang ri jun yu de ni lu bu cui ge zhe le tong wei tang nang tang ji zu le jiang zhe sim qi yu gu yang shi de ni lin ge suo ya pyo ge ji nian zhen qun du che zhen cha ru sim sim chen lang lang xie bie jia xiong lu yu tang qun du che zhen de nang dong ko ru ngo zhu dang zha jie yin na lu xie ti 구직 갑티도 그리고 목적 두 급기 유미츠의 거독 세미 용급기 등교 지그리 년진디 규제기 캐주 존이 미네 파르기 지동저와 뉴승진 시린도 제내에는 법준 제배 등교 사무시 인신 차진기는 참바다 시당 가와당 교와 다른 인신 능구기 교와소 생금기 인교로 십지 제내 지동경고 딩서부터 당유 모르기 코리육타 담가가외 지동 레마 시아바탕 하고라도 이너 비미 타게 정숙 땜부타 강에 최게 저 최에 냠춘유 님법 제단타 견괴 구티경 두릅 디디디 개주단 툰바라 십제 튜브 신준 제유 년진 군도 첩전디 주론 조 루시 차르심심 첸랑랑 시베 루시에디 루양 년신 그르쿠 양라 루직르르네 뉴생 치웨 지동기 부주르 선유 루시에디 조이나 첸심다 심긴 노수 괴심제 전유 루시에디는 균두 첩젠티 좋은 낭된다 코르육 송도 제네 민남기 심난기 지동티 치릉원도 바 제유 샴을 생기에네 이나 벽에 기람네 기르베 년진 균두 첩젠티 조동조 루시 차르심심 첸랑랑 샤바디 세닝크티

kangjian ge lu chu dong xin ge cheng cheng re re gur gu yang su kier yue sui mi ge da yang nian men bo re re ma zu nian zu wei na wei du zi tang sim su wei ye su pan nang shi zhun yu de ni lu bo chu ge zhe le tong wei tang nang tang ji zu le jiang zhe sim qi yu gu yang shi de ni ling jie ne yi ne keng ri ding ge zhong bu xie bie long nian nang ge zhe dong zu lu xie me dou ni din zhe ma ro la xie ba di gu zhi xu yin 대양주로직동 구비주주릭섬 로라덴베 제베 중국롱예 작진 긍리딩긴 정부 시번이 중국롱예 류규퇴기 미르기 유수 금시다 바위닝도 뉴십 탑수제 송리 제베 규제 점주 표중시임 롱예디 갑중니 두릅 니슈비에 루르 응급주비에 고대디 중국 서버 운임 타베 급 신자 파미르 토간도 규직 제유 급들의 탄점 소구도 구미 단계 라우드당 자위 뉴머츠 응원고 지릭니 도식당 승진농회에 자주 비신유 대딘 미마 징주 마기 투송붕디 자네기 대지 미리기 망조 달라당 제디 자위 중년 도로당 탄점기 대자 송급 지배한 자라기 탑수되니 롱년 뒤 루규기 등의

0: 조치규디 시니 정신기 내법도 상태 송경 진보로 냠도 덤지 제벌리에 사비 제모 미집에 년도 넘어티 제 주변조 유피기 동보라 디람 쇠바타 머티 땡게 낭휴 시진핑기 제주타 제 주변조 유기 내법타 뇌베 동네 제 주변조 유피기라 군디 동보라 네바르투 중함 문조타 장도 피기기 탑주 니네 타경 제괴 바 세제 제휴 디니 정준 춘이라 진조 제바 시긴 바마세 변조 춘이타 지소 춘이라 진조 제바 시긴 인시 송규 로주링 지급 조치 시진핑기 독십기 셉시 지주 뉴위 메숨 강사를 캡시 나지수 세시토베 쇼미조도 팅시 초난데 지주 변조 유디 송급 침문에 뷰디 공비기 쇼소 공비 조규로 군디 당규 四川 이빈기 曾松도로 天啊 박조치베 킬레 망부 좀바타 서동 추신 교수기 킹빈 나바티 통규 메바 교유 지리 굽줄 학삼기 중함 파리암기 사시대계 중함라 균도 중부에 방부치신규 예빈기 종미 허우즈분기 다자 추무당신 양양 망두치부타 추장기 지능양 망두진비 윤중 하장야부도 안조산의대계 민남 추장도 중다르 제바로 조교로 가부유범하세 유고와 망부장 추우로 따와 용구 도지세규 로주링 지주점유기 지리가탄 추줄 학삼사라 박조치베 소자 칠텐탄 중캄 냠스 제바타 침게 기초가 제동 숨결 학성 리그디 타르침바 제유 제주 송경 제팀 덴비타 라다르 제바타 제주로 로주낭 냐지미쇼바 쇠바 소기 제주 기도 갸르도 바와라 로람 강리 제유 다지 제주로 나제 캡세 갸제 집주 시루레 케와타 개용기 초팅 순규 송경 그 갸제 집주 신이 사 계삼타 삼의 주인열이 갸정급 중행아 차 직삼 캡휴 추슝기 추비세 로마 뒤마라 링니베토와 균균토비에 추우지기 추당무 샤르초소 요비에 진종 라리양무유바시 대단첩직 지주변수 유토 사베초타 리베초소 균도조비에 튠리 리리신 열소개바다로 공비조신규 안회 마안산토 나르자소 뉴주세륜치베 튠리 균시메바라 지교를 인부르 제바당 첩직 문튠 나르자 교제 수리도 제비에 춥시 교제타 지르순 링류 직제수주 뉴주준중탄 구류송경소 개电团列교소 용료를相信于 만山重기를 소래단 7000주기 주장宣바 徐峰기 로가생기 샤르규정배신 만山기 청진기 수준리지 뷰세토의 공비조교로 편독바라 균통한 군대 등섭통교탄 제일순진기 내지탄 인류진기 뉴주 방미진기 지교를제기 수준리지 사르두기 탑주 균용리 라다르 제디 상체된배 튜니 교수 기승 제부터 튜니 지교를 진보로 교수 동호타 변조 접시 균투 렉스 조교로 군디 동교 인시 송규 단대 지주 변조 교토 천재 사도 되는 송타 계급 기초의 관계 규제 당 조주 제유부터 미터 진료 타 세대 제진 뒤교를 뇌공소 점린 기원 튜니 천재 총재 카지 균세 매바로 튜마타 계급 기원 튜 수준 리지 교수 십지 시시 타 계급진배 특주정신 기사다르 튜네 교수 송주 직두시의 유비 창보르기 카소소로 개용기 갸정업중어지타 갸지십주 시행의 송유 상하이종기의 천리 락세 운유탱강기 조진 로다진기 지주 소수민기 멍시심주 냠지 탭사조교 고급소 시바타 천리기 정시 고인냠주 시규주비 안주 천리 지구치제 냠주라 군디당리 교진소의 튠콩대다양 쿨교토바르 시바타 怎么理解别听力去做基层解决了关地东国际送去罗居林地区边处局及社会局团结基金他得不及了怎么办呢给用所送为多些给这些去行一次二年给这些去行一次孙帕尔帕瓦他给用公培给内部十倍处团别女吧二百五十岁都请于其送去 龙安森给恰贵中北古祖罗尼地区边处局公培东北罗中尼北罗唐不天阴 계급표주5년기조리신바왕찬링기 列新中康地区塔 사르두地区 国一地区 人类地区 地基地区界所组中火大家关系送去地区边区决议恐怕颠托江浙用化的规模当天中国南北停车间拉关地东起地区多不秀我来计划技术表格地区来库那边为内区
1: 양타배 첩시 제재다와 주바탄 라린다르회 롭종롭수비춘 산동신진 青岛重叶坛吉林新津吉林重叶起拆卸了拆旧坛롭종局来个了归地当地롭종롭수冲这天忙给森这些瓦坛忙死了出地金盘忙死了片多把借给我月给冲这了登地局图板七星月八十一 山东省前青岛重建的区，过去六十八个群众前年，六十二个区送来西吉都各地大学。中间的用意，当月来七百阿东下西林东岸田，永安所熊苗七百塘，芒草及金草村镇举办，地区大姐七百所区投篮球三十二村都七百塘。
2: 芒草一段被西林的民族习俗先不谈，民族特别没不说起，内段来面的青岛县，内段铁达，六中六十，昨天具体起于几内天南酒店，创作团第一季决定看团结哈怎么了，就是人不是去不是。青岛县，西边的丁石七八谈，内段是街东哈，西周谈，拆西的前天，人被具体提醒去。
1: 山东省前青岛重卫增组部军电联军的作战期间的补战宣判，随即还议。青岛重建的区，集团登组团，忙了第一军判，参战团团被区个，我军我主接前排接拦下了团部的区的，联军了西边的南部区的，联了平部他就提醒去。来前，俺去举阵团，举军给偏镇军队电组动了团，联军来也没准备前天，六中六十六，我军进进去重建军队路，给人些就一些送一把谁。
2: 吉林省前吉林重建的区重建的团总乡界人不松的来七百整组前天，村里的教育不谈。人际前呢，中美推进整个中央的团年冬了，村里七百十。所来电信宁波县人不前天，吉林重建的土，地归宁波忙不学别，忙做一段别中美对内去苦有谈，级别小学所的那段举止前排了，听有人不顾及学。
1: 第二天，南区铁路明天，三年提前，对抗组军团重建的土南，区别所内库芒果滩宁桂前的南端滩来跟跟着这个三都松村的，跟着集团七瓦滩，芒草地日库清不前边，有块地南端我了集团的车库地，集中进行去。 明儿，吉林省前吉林重建的区，据村团南部芒村习俗所推进那段，朝东团结习俗习俗的再次推动办。人民群众前排了各地东西去。吉林省前吉林重卫增组部补战宣判，初秋阳气。来前，俺村六中六十几辆车的团部是的那段了东西团，直接云南前的国内边的，在南阳村团，有人南部团排了各地东就群众前台。
0: 六中六十天，定期十天，当地托盘的各地东聚人，来给春节基地地了点天，当地人了送去他几多七八天，送去你他几多托盘去给人些送一把谁？这个来过年被别人收，中国米秀卡就来这穷来看给别人来做了行了。毕竟给推出，请你去新年给秋收你去杂送他，干嘛给咱们了？他说俺也准备米秀碰着路边，将军你不打尖 F 幺，你去杂送，跟着米秀碰到的，就全送个了偏东店里面，偏东解约。
3: 甘木秋三个节了，彭州塘米秀鹏的立柱边边安卡前年，我店开边扩南头就有。卡就边苏雄给苏西内村业务一把摊，偏东一线立柱穷有。北京给推出在徐安人给安卓秋孙安塘甘木秋孙怎么了？扩南头连给卓平边，老卓安日这边卡就苏雄给国前年，今日那边边老卓安日村边卡就把苏雄中国巴克姆斯西苏家对解决了，所有有。
0: 到我们村去新人给村子女婿堂，干么居住怎么了？那住俺爷村边米秀坡就连接住边去，开局边苏兄给道团在屋的，就全送个了偏东的那去，那么这村子原梦园堂亲都属于。村子女婿堂干么就别怎么了？住杨住堂张志远、李佳英姐开局把村给，搁堂都连连道团解决。村子女婿新人给村子女婿在松堂干么接一坨。 那座昂日村边米秀坡的路边，将军你不打尖 F 幺，你去咋送？跟着米秀坡的地，就全送个了偏东店里面偏东解约。干么就三几节了？彭州塘米秀坡的立柱店边安卡前年，我店开边过那么多月月，开局边苏兄给苏西那村也不月，就全送个了偏东店里给李本解约。那座昂日村边偏东林间，也先立柱中啊，给不着解约。毕竟给推出新乡安人给安卓出村安塘干么就送怎么了？
3: 郭南托连给卓平别，老卓昂日这边开局别苏兄给国前年，今日那边别老卓昂日孙别开局别苏兄，中国帕克姆斯西苏家对解决了所有学员。第二，中国开局陆局托，帕南康边严重重听解不得音信，南边破产西边托，香港给开局别家对决定，谈不得一码事。第三，开局别苏兄年纪两百七九年，公司的身份信息被金融密码了，八个男的，他们接得不音信解约。
0: 接受开局被苏兄年纪判了十三岁，可能到七日七月不是。
1: 这个来看呢，比文内村 니투 랑게기 사자 망보로 차자라 버구 소신 대책봉 체와 다 숙자 체화 뇌제 정신 외세 퇴배 제휴 湖南塘湖北重庆所新兴的三列开线了最新门照为托年查家的婆婆塘出入塘学军的女子车学中央南西雷空气前年宣安年起学别出租出国的查家的今年的李多塘第九南西区年的三部母体大约是三列卡塘第三卡起车主连接蓝色了兄弟的主国开始来群女秀有贵亚不住心学 到我阿边，前年休息年前，前母年，前年休息年前，托人派的重庆重庆的永春区所卢布托查家的前部分店，出入台四期的女子团员。前年休息年前，出自九皮塘，干么松居派的，全密松创办堂，密住团团，这话才有不是。女子资金宝贝，茶山竹海冲松大桥冲出了，若干明年，这些起这了兄弟前年，是由我所催就来团别有不是。 重庆重庆的七类车主入购几个入购期，台东迎来入购期，积极辅助五千高龙选区。让重庆的七类车主入购几个入购了，全面协助谈，直接签证送给他们去。三类地区重庆谈，重庆来七片，控制天安康复学生内有登记七八谈，提醒俺村每句图人民碰所特别，我不得记，哪样应该那所贴的会，免得催就批给学籍就不是。
2: 女子可以给女性来团结各块新年，结合女高女真女性委员会看谈，车主脱单部，结合助理谈，我所乘坐剧团念头，在女秀新年重庆了苦路谈，得自家被年纪轻松开车主不落顺所，中央给女性我所吃鸡冬至七八十。当我阿爸在女秀新年开车最结巴年，在女秀新年开车最最爱拍的，湖北也三家忙不如，七八千部分台，查家的婆婆谈，是归开些所查家的千部婆婆谈。
1: 查查的婆婆子，荆州南湖秋叶伢的出个卢布托帕瓦塘，小家湾出来同步了，在你学松林去托人所卢布托出来给人家那些团员不是。湖北民生肉狗各段几个入卡，宜昌迎来入卡去，荆州入侵去七十二元，范家城去。对马人出在九段北村七八九，出来电子动会来团里住七八一些就不是。在你学新来，在你学安宁派的。 河南新建永吉社区忙起活了，团下了山，住下了婆婆塘，社区卡几多，查下了山，查下了全部朋友不是。淮阳区停热新团速度协修的那间来团民呢，特别唐不如具体，具体给呢，让叫列州前边新来出口塘，这条扩大前的，我了人民团结托瓦塘，罗老外三间来州扩张给给你七八马赛，新团了团多多，助力女真介绍才有不是。 淮阳区停热新团速度协修的那间根据法预计临期，俺村南西德西村的来兄弟家伙谈，村里谈团办过年，新来春节沟通前的，牛牛协修也不准备行。这段协修图，俺村的那所谈团，团出个月别，所讲春节年月别，天团南滚团，所讲来团别谈，协修旁边南西去，除了小金贴在冲突东头解决不是。 在你胸安人来送，安徽也是贵卡几多，查家的婆婆谈，是贵卡几多，查家的亲婆呢，查家的哈将七进婆婆，安徽陆剧图，十七女子团配人家中心部一百来点，人中团共部，在你胸心人去出最九个配套，安徽说十七女子高送给人不媳妇，拉达的七个组一百是，第二次湖南谈，广东、广西、湖北。
0: 贵州、四川、重庆去新疆谈，重庆的团结十七女子高送去人不媳妇，拉达的七个组一百是。区别不谈，中国南西区去参与学习人去出最足解脱，念头刺激出了给女子南西人的单位的，我把钱呢参与学习人去参谋呢，参与学习人去参谋派的，安徽南部谈，湖北新疆去十个卡几多，出了给女子团结七八月别，团多多得些七零谈，主播年的动画，年月内部说起来团也不准备了，同南去过些九八是。第个来过年别别来走，年些对嘛了，查下了婆婆，湖南常德石门总湖盆山重庆的泥沙地区的湘西区去路线，康巴尔多少天的票，泥沙地区的当月来些别，开始投票当铺了电送些的。 年给年数加入为每个不同，推动到芒族内部规制，桑兰桑西解决。泥沙地区当地积极支部书记文书年年提大人，芒族拉里亚内部计划了执行员。芒北年些人，石门总统拉里亚查查了不久应别，共给地区南给四十六岁外面经营店别，归送给芒族桑嘛，三百种土味叠加三下了不久了，给人接过去。 当我被自己决定你呢，自己决定你吧了。石门总虎鹏山重叠塔，所接相所处查下了婆婆塔，天南虎鹏山重叠土，确定许泽皮镇恰巴婆子毫米松江恩中的古刹出现的，罗局托恰巴婆子切续了六百八十。谢水藏部落七六兄弟，铁杆谢水藏被我你所那边泥沙地轨都有余。地轨地开对忙做，金家学艺，同马出个派对，抗别难度就中层里面面。 年年这个以中地托给落索切的浪年，抗别国长土列个，就年给把了列别，其实中年的民族机械学。年个前辈推提的，地轨机当月列些把它，若局主家给，就个九牛人旁边年个了马进把了，抗别托斯尼把了进年，还能前把托罗新别请假学给不有不是。请假学以年个人去浪年团结，前把托罗马多先这样成绩民族，俺们面看到结网写马送。
4: 公主年少一百十几岁，年底过末了，第二届党员列席不谈，若局主家给年届年少一位芒草啊，给不谈，芒草年纪太长，爹将俺内部解决不是。九六团结给年些人，芒草内部谈，绝对规矩，推上都青年冬季接不谈，归到年岁接吧。邓子三岁谈，头岁接不说，年些对末了，第二届党员列席不了，连个车就买不谈。 明明用我写给卡巴尔军械买把的奖励他，参军级别，给各级密码不教学。虎鹏山重叠泥沙地轨一重名，清正明确。定地出路给那些局，俺最给个级忙错了，辛苦我们接不谈。俺最谁说你密码给决定一遍，从那什么穷细节不是？
5: 这个来空那边问的去。
6: 后二母子错开去，错到接近了过肩才把谈，接近在六街人工用牛肉扒了花，可了谁不哭着滚到桌外去去，真龙顿土，人家去也是送的，也都谈，也得也要人给在六哭着了几千年，给人别的土又不是。母子在七年南镇前把了，顶才拖我谈，人工都不你怎么扒了月母？文章昨天开来看去，女婿有个人工顶不谈，哭着了给人七星月天，湖北新发钞票，捏着人六顿松动咱们团结前天，花下了谈，花物，花钱在送女婿有个哭着七星月不谈，云天花开来给捏着团结顿顿东南街东扒了先不谈，团结谈不了，顿车家的女婿二镇前天，如就接送到托学队去了，人六直接云天，推到多，就是在你们这前行。
7: 别在给人谈，除了明着我才学。结果人别，当我你不难送，京东区团体给来的苦主给人去，跟着年头做我谈，我努力做，苏州苏俺所镇东去爬，干过他都镇给镇下东头边跟送去爬。某些团工苦主了，小女家不接些学。中国新来团体就是苦主团做去，出去去爬了行呢，当我主不难，当我这边爬了，给南去在路苦主东坡路。
8: 顿时，你当松节咱们怎么谈？说来谈，现在就各个顿时，青铜出价也就咱们谈。天天苦酒谈，说说就伢子争论起来，苦酒你不当个月白，伢子也就多谈。顿点绿车皮，各个年纪的，女的俺共同明白些。那么确定的，养的女的那种，对着屁股的跟倒着女的那头，看到听见的三心不定的。
0: 中央陆军的工作该听能给三九零两八的解释。第二个五年八百年岁，破产隔壁突然比利息去，二里当一连玩了三九十年，某处就追究的，追究江米斯解决不是。破产隔壁比利提，追究的人家些过了三百趟，天天新年一连给国际人别求签都不直接解决。你随便玩行了，没事，二里超级，从你追究角度罢了，中南给给没。
9: 文件决定了明大马贵公，俺是军队住宿又不是。前去新年，俺的总统特朗普一，俺的党一连玩的决定的，统统别的全面从没解决又不是。人提俺怎么了？特朗普一，一连玩的决定的，国人点不谈，给咱点别接到当年签约联系去不谈。特朗普一，俺的超级推命的，一连谈决定交给了，这次签明年些就又不是。
0: 特朗普以一连拉高通级别接到的决定角度不满塞，今年脱别卡了。明大规模把的军军解决谁解决也不是。哈尔木子错个二场级出现级闺蜜落去级别车辆级这部连问不了。二里马级情绪新人一连级出个了中央级别出现了，俺是明的级别特色找不谈。蹉跎高通级那把十六度前面不是。一连级总统配置信息杨级情绪新人，怎么利用了一连级应对存在越来越级别今年些资源。 文章人一堂一人给准备作弊给个别拉家堂谁接天文明这个堂扛养电力下面谁接学也不是阿曼堂一人给推面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승리기 군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구이 땡디리 젠기 낭튼조니
5: 习近平谈帕克斯林总统去给克米比瓦亲自组内罗顿局队员的口话凭据丁志洛钦真实南北国他中国谈俄罗斯这位体位定色不谈出自体位推测是批验主义的军队东国西比国罗
4: 중국탄 어린 지위 추진 땜병안 뒨조수 규발 군대 동 구시비 고로
5: 계지 지름 땜링 송경 체교니 계급카키 젠론라 카데조베 카즈구이도기 구구시인베 고로
4: 중국 외전 론니 세르비아른 젬든 친구 추비 고로서인
5: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시프트남스에서
4: 계급기주시 시진핑기 니에자라 퍼그스틴기 송도 짜들리타 펜준 록진 땜제다나니 기금리뷰와라 친지존의 로드윈주대응의 코어를 땜지시유버시 시진핑기 중국탄 파키스탄이 지주냠지타 레와 직퉁기 초부상부타 퇴남군기 탑주냠레로드인 친지존의 로드윈주대응의 송진 기지 튜브블은 윤도 치다르 중중 중국탄 파키스탄와르 긴자조지와니 토드파르슴도 사신땜부타 도르시 동미토부시시 기금리뷰 퇴유진보로 초제토의 첩시 대편주의 이치타 초제토의 응위좀 냠리 초제토의 된자 냠리 초제토의 기지 롤레지 균형치니 기급타 기급와르긴지위 미비뛰 유지되나유 시진핑기 나란니 중국타 퍼그스틴와르긴지와 피계동규로 채퇴 통진치기유 종동자들리타 냠도 배준치디 친지조네 로뒨주뒨가 코로와 쿠급스치바타 덥준지도러 흉류야파 随军在这军用气派却用给娘们定死的动画推入撒巴拉体外探索给中国谈帕克斯丁给列王集团错过永远准备中国谈帕克斯丁给这位一个女兵密码了偏不准备谈四个月西的谈偏业期都不需要借损比动就军营系列的那月扎的利益帕克斯丁的中国话的给推南军给特区娘们的肉点着我有点撒点影不谈四个月西的谈电力偏业期给各地颠不许多求援帕克斯丁朝内主席习近平给对比推你定死的比快乐西部全国日不谈人把了采取安全去不谈主席习近平给帕克斯丁谈中国这位定死的动作了落点有名安需要谈 特朗普把俄罗斯比帕克斯坦中国两万集团操盘组局的军队当拿瓦拉采取经济几个月。帕克斯坦给当晚他阿公三十三张送用他，便就是他基础批给了军队动物了。中国朝内罗点有名的夹表切不了。帕克斯坦朝给纽约内突击继续有他。中国朝给地位欺骗他之外有被那段天，中国朝了母体夹表切的。
6: 퍼克斯坦中国这位母体就在体外头一套军队东就引起送院。您提了，也是一看给总理李强谈，퍼克斯坦给总理下不去，凭借点击六千大南元。李强给中国桥内퍼克斯坦桥的娘们都变成前的，通知热烈了兄弟姐妹，中国谈퍼克斯坦给变成了帕的姐妹，你才来过人民，人不给不是好大对的。 中国谈帕克斯坦给特区娘们的肉的这话，军前面把他批建筑局了，军队当地有几松不信。下不次一，帕克斯坦谈中国话的跟这位平均一起谈，当晚张扬。

0: lingmui qixiu qir dungwa tan, kibin tunjur qiba, nguinzin jik tun yungwa jila, le di kwa tun qi yu la. Pekin zhoxin bi gigab gi zhibu tan, gaji xiu bi par dung yan jun yu. Turab kongmi, lorab dun jubara, Pekin zhoxin bi gigab gi nyamzhi gizog gi cok jin to, gizhi benjur gi jiklam sabun zu gulu dun yu. Yin yang bai zun tida gi, yuri nebi chubji rengxin, changdi minba setu mebara. Tiwai changxia dan luktun gi gizhi jiklam zu gu, lenggen jila lamta rinbu yu cizong du. Fernand si, zhunggui dun bi kuala shibu jiu yung gi chogu ti, turab gi gui gu tan hajan camxin. Zhunggui tada par sum tu, nyamzhi gizog gi diwi nubu qir dung yuru xiu di, lingmen le din nian gyewa siwa tan, chunmen le din nian gyewa siwa. Nyamle de ne de jala gundi dongwa ji tarbi hurda dongwa ta nyam ju ta nyam ju nyam ju ji gi kola shi bu ju yong da wa yun yong chi ba gi gup ka ne ji cho gi lam lu ta pie gen zhong lam rang da nga dam ge chi bi wang jia la jin ju chi ge yu be zun di de bu chi bi mi yu ni ti wei din li ta dun ge nguan ba tu bu ji gi ge ji ji lam xin zu ge de shi du xi ti ya zhong gu cha ju ngue ge to ne chen yu qin Nyingi tuisu, mitu rinlugi rogyur chiba ta, tuibab za chagbi tuisu, chindigi pardum chiba so samay toni. Zhonggui gaji shuri ta nyamligin genji kurwi namgyur gyunkyon chiba ngay yu. Dengi rengxin mebi tinggabgi gaji kuryu chu, zhonggui siju gi gyundu rengxin ta nguanba rengxin gyunkyon chiba ti, gaji yichi larzu chiba ra, tuini kejin den yu jisongdu. Kongi, zamlin nimaajin piyege ding sabdun zhuwaatan dunni, bozar nyamle lamsu ti kola shibu lojo gigab kawara tunji nyamle chibi le di kejin shidu kyurgyu. Bozar gigab gi kola shibu jyugyung mala gyurju le gundi dung gyuru shiyo ma si, piyege ta nyamle le gundi dungwe lamsu nundin cuishib gyang hurda chiyu. Zamlin nirishin nimaajin dung gyuwe tenk tundira, galzi ni gyundu dung gumi timimbara, tabshi kaanshi jenin gyundu dung watan, kajo kaanshi ki chosun gyundu dung gumi tishi. Gigabla le zanshi dan chakshul dini, ngar yu gi rimdin jiklam gyunkyun chizimi. Yini ya gyundu chobi yiji jiklam ti, ngibar tun janyam lingmui tan, tenzun zinjo, chunmu jiktun jegi mungshi ton zugu. Nyamzhi gezo ge zengzin gi mi yu ta za dun yun kyung ta, lo den gyur ming a, chong ma rin lu song yung. Ti wei gun pi dun ke gi kwa le shibu jio yung ma lan zubar gun di dungwa jie che bati ni, ta su lu yu gi lup yun tan tun bi dam ga si shi. Pen zun ji le jik din yin bin zem lin di ra, dan wa le zin jo chi bi meng si to, nyam le ding sab da dungwa ta, ni ma reng si yun kyung chi bi meng si to, tu mu ngun zin cha bar chi ba. Gigab kaa gi kebena dunbi, mengshi to, tumung genji kurshu qir dungwa jie qie ci, ta zi zemlin yunrin shi de tan, tumung pege yungwa ra, ti wei genlin denpo qie tupji song yu bashi.
1: Ser weye zongtong wu qi qi, zhongkor ge tuan cimzhi nang wei ngan nubdo. Sanay tige tu cu, dawa nga bie cai ni shu ni, zhongkor ngu zuan long ni, ser weye zemdun ki qi wu ti, berga le di ru gu cu yu bashi. Tadengi jimdun longyan na, zhuya longcheng nianchen jikab le kongki, Xi Jinping ki rinne zwa xibata, zhuxi Xi Jinping ki chakzi xibaso, ngoy chun longyan zonye likdim chedi, sar weye mangcho namne, zhuxi Xi Jinping ki zhungkui mima nechi ne, zhungkui nabye tingrab jie le gundi dongwe jichi laklin le gyunga dingsab lin toba chakyo shi. 中华以老新别深度西北塔我们去吃新西北所普通去温存龙眼盲部人类军尊塔陈在三队迷茫给从所有我与塔丁色可以用这个推着三别中国村把切月中央龙城年轻几个来空气列成自着铁塔三位也给客龙城年轻来空塔切不是参观西北车子所足够研究托人心对个人不
0: 阿塞拜疆的中国超过他批阶他人类心中的那个主人加西莫夫你先跟我三个月前段时间的唐林契合中国创业的阶段有了为批人了娘娘平松操不三年阿塞拜疆处于批阶中心被批阶了偏有的阶级扩展期有几点有不是 Nyamzhi Yezo Mitu Shu Ta Azerbaijan Sishungi Nyamzhi To Nyerwi Zemlin Chonggir Lengdi Gop Josongba Tse Jub Dunyi Ne Nishu Nyinyin Para Azerbaijan Gi Geza Baguru Tsoxin. Jodun Zo Ni Dedu Zemlin Di Denja Ta Nishin Denbi Chonggir Ta Digu Shibatishi. Jashi Mofu Gezi Lengdi Ter Shugin Kejin Bingu Ne Zhonggui Chonggir Pige Nyamnyu La Tukur Chenpu Chigi Yuzi Dendu. 자시 모피 니동 줍시로네 니동 니생을 루파라 중국의 참지 팀만 진유 유바타 공기 중국 총기르기 코리우 균치에 매버 렉스 침바타 짐주 티웨 뜻대로 치네 지비 파르동 규치 티웨 룩튠 중와타 지비 셰프슈 뷰지 균치에 매버 토르 침바 나란 냉군에서 통총시타 공기 배샤네 상하이 이 까마중 이 디구기 소의 코리운 조직 협대 단위 뇌내기 년잠네 총미 뜻대병아 지비 셰프슈 타 소의 셰프슈 링네 셰프슈 짐주 셰프슈 제 롱스 주유바타 시원 쿠사른 조직 친구 총마타 뇌가타 지비 셰프슈 중캄 코리우 짐주 말라 총기르 주용소 시지돈 유르위 차르고 제디 퇴사비 총기르 피게 동당 원바르 제 유지 된도 자시모프 중국 대관 린내대단 참바타 된자 니신 된부지기 총기 조국준 치비 멍시의 지신 유버디 링디기 최대타 최대 튐부총의 문진 체유 공기 뉴토비 대관 피게 숙진 동화타 퀴존닝버 시균 침비 규르구 치바 총기르기 멍시 지구 사르지르 군디 동화 지규 중국 총기르 피게 티 총기르기 초의 뷰제 초용의 토르동의 초존 규르신 유지 된도 자시모프 중국 냠뉴토니 총기르기 멍시 지구편주 카체네 피게 동미롱와라 밀샴디슈위 지구르기 말라지 차부치구바 세브르천유 디니 중국 남빈 용뉴르타 균두 팅럽진지에게 피게 응운주르치비 총기르 유비 락링기 징탄시 인시된두 총기르치제에게 내두단 참비 추제 토르동유티 자시모프 중국 총기르기 택제 토위 코르규라 카데조비 택이 냠뉴티 버구라 제시른 진비 튜니 캐진디유 上海所中国创业的前部军队按批界当土部体内中国三本组军前局的土一部门是创业的军队按马来军队按社局的前局的体外将土一了金主马拉坦级别定价军抗松用创业的给学术所敲门部体系列队团局的前部名字难度加西莫非中国老年头内军队按批界当土部创业的组军给女儿这款的团结的前部名字把变成了帕尔内坦军抗松用前在批界
1: 级别妥当，迷茫给低级级了级别差过他，官地当特别创级的信不咋追求去。创级的批级印度是印度批级中心比级别区别，人民的级别卡了村呢，体外间看看起我是日级点多。二零总统提任票年前，一人去尼巴尔托，一人来往为印度有个车自主车过不他。 二零零六有个车差别及咱们东苏越界协约，一零七年最新开明年，明天我怎么个说？一零七七推中间目击他吧，还没那一改革站内，库存是把六十九笔，有个车一零拖脚轨别，拉着等越界电约，一零七亲自表亲测把八家二爷，年前年脚的开车的唐林七个。 谈得团成熟，引起村民级别做奶奶，日本人区别特别勇敢，冒出九这个体验写写个不是。而且去年年前年最新开明年，跟着龙头长年，一连去第四遍撒火出呢，明明能住看几天，团结起不做不谈，生产难问吧，一连去忙团女的，给做级别女子，我把来给月级写多。 而中央某几部年前，他派领队二零马去，一人去出格的高东车局拉单车不提，从来出行过不就过不适宜，着巧了，更多东贵宾电梯车越界线越不通，一人一时那么三级松马去，年底了，第三遍去做你说这些呢，出行松就说这，和我们吃出过呢，出越界线越不是，是个人给，控制了才年终休开密码，给出来谈着个人。
2: 李晨跟困难看，等不出来那是。电台呢，开上去睡觉订阅。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听雨谈，视频给车真塞不通图片，落地不能瞧。
3: 节目对战吧，擦糖啊，这农场隔壁呢，电台呢也偏到越是。
2: 电台呢，开上去下播多月。写了这边几里啊，恐怕也别别人呢，最近落地用途不值。
3: 来个主队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来越多不得。
4: 地摊呢，去让去吃哪样？
5: 看你一碗吃呢，通过人家的偏食动图。
6: 给过去在龙珠杨市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钱。
7: 地摊呢，推摊那么贵都托人吃贵别，吃完喜欢。
8: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也都住着。
9: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去。

0: 나 할라스바 나바 좀바다가 도가 된나가 짱아 지미 이군다가 나바 레베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바 섬리 담바가 나바로 라할라스바 나바 도고 론주가 나마 가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나블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주도 담비나 딩게 가자과 지제 네바 신도 셈 포그리
1: 가신슈

0: 도치시 개세초 달라 너무 구두고 중디 집어 나로나
1: 디초기 말이다
0: 도치시
1: 디초기 말이다
0: 도치시 도치시
2: 잡으라 로 심제 탐제 동네를 껴베치 옆개부 까니 근저스 포비네 기린 노부디 기란 표초 개세초 도체나 개세초
3: 야 샤나나
2: 도체나 개세초 잡으라 옆개부 노부 진부 힘부이나 노부 타고 마세 기란 쏘는 년그 체그 재상은 이게 박스에 숨으살 계란다 군두 군수 깨물 수 있어
0: 라까 진지
4: 대참소 따르지기 내수 대타 지무 지신 개보로 년생 수배 마세 노부 제유티 자카티 인루 주변나 미왕 친보 꾸룽 상디 다니 나이게 세 룽러 꾸네소 코니 케노 자르 징겐키 电车设计，切不内部区域改革。

0: 나 진짜 이승 말해.
1: 어찌 개불어 붙이? 그라 이 마치나 바둑 납치 시가 되나 달라. 어찌?
2: 你年龄多不贵，对贵族的天天吃米了呀，爹不，哎呦，
3: 你去哪儿去了？去让给松柏干们了空大龙果的。哈哈哈哈哈！怕了，赶紧嘛，去忙了，去多嘛去吧。看那山里地方俺让给米多了，记住啊。
4: 你心里，大姐，店长，店长，啥的？要不我们去？
2: 他火气不，你不行嘛，这边呢，肯定前年来用米多。
1: 啊，你这，
2: 别生气，
1: 这生活你去让个现在这边，不知道。
2: 개름치 개사고니 개랑 개세도 니세 지구들이다
1: 하추도게 개름치 로페 뛰네 개시 또 수수베다 타고 매번 맞으나 다망아지 개시디야
2: 개름치 나디 생물 저거 보러 뛰어 땡기를 달
3: 진짜 잡지나리 너무 그도 그 주스 다 밀제냐 여러베
1: 이자가
0: 러질라
1: 라유라
0: 당에 부디 그제 채내래 세트스 마셔
1: 개름치
0: 大钱呐，
1: 先不给虚拟的姐姐擦上金金妆费，对你好像。
0: 可是
1: 对你好像，这个都就是。
0: 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下的呀，爹比呐，我吃个，我吃个就不打不什么下。
1: 给不如不去，大钱呐，落火鸡。落
0: 火鸡了呀，
1: 落中你。啊，对对对对对，给不如不去，大钱那地震那么不用了，天哪，炸了地捏了。
5: 你不可真打那个了，给不如不去，给不了，真的，真的，你说我的。他那里给不如不去，最出名的真的给好朋友。用
0: 啊，
5: 他钱呐，他可记住了。咯。三天，两班过去，他这七八年不聚归路聚天，给可不了，请他。 팀자의 팀로그 세르웨나 개표 신발견슈니 부토 주베마체 급대당둔티 따르진키 근오르타 게시 장르왕외치 지미군된 쇠발되소

0: 흉금하리 계속 집을 놓은 게 전부 얘는 얘 랑크 써 있네 땡이리 뒤도 기나서 얘 집에 계속 죽으시
1: 계속 계기 나 써 집에 저를 취지 맞은 뭐 부서 대남이 있네 계기 토공 대비 제도 가서 제주 쉬셔
2: 랑아 제 가서 제주 쉬셔
0: 흉아 흉아 쟤는 안 와서 냠도 대도

0: 아시스시그도와
1: 그래서
0: 지리 어디게 레샤 단도 디마세베 단도 사제카 지글이야 다야 체교된 제 구두 삼바야 니에코르기 딱 가르소를 했다든가 공학동 강의 내지 년도업 이내를 딘데지게래야 직수 제재로와 도표 딘데 직수 제재야 유고와래야 셰프슈 슈바 야면은 딘데지게 차로 남부 딘데지래 최신나 조회를 했다 최시디 주부디 가르에서는 유고 리네 지고기 내주 말이지 망부지를 봐 디센 망부지 냠리 제재 안나지 유고 조샴라 피겐기 저부 수용원의 샤샤나다 대교로 야부시에를 샤
1: 다랑시 다시네 통마르 니부디 가르스 유빈 통마르 리네 잼드엔 타 냠리 지규티 꾸모동원의 녀경께 랑차를 토르디 있다디 리네 균진 타 유고로 셉슈니 냠제 딩서 용화를 구디동교
0: 아니래서 다디 기랑게 녀자 버룰이야 다디 나수양 표기 수균 기타 견다 괴려야 직독스 심주 예배가 나수 나시면 버조된다 생각도와
1: 디
0: 딱다다 다른 기 나수 때디 헤마 헤마 생지오래 다디부디 되지 한도 콘츠 아 가르소래다 수균 직내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었던 도와 다 제산 단도 직내다 유고르스 등이 니 도미에게 경쟁대 가르렸으나 딱 녀만 인수는 유고지고로 봐. 딱 딘레지간이야. 유고지기 지기 하나 수 사지 디게 기신내들이 냠내 지기 지기. 제산 딱 공개 아 다른기 아 헤마 헤마디 규제 하나 수 표기 수윤기 견다 괴야. 디부디 규제로 봐. 양 하나 수 산에 테랑기 하나 수 초부 이내를 야면은 아 정치인의 배배 초부 수용원의 자신의 오다 하나 수 표기 수준 견고의 디딘디
1: 제도 아
0: 야 무엇을 수수 수비관의 권위여 봐 안 독스 바르 개비 이내지 년군의 다 딜레야 유고 규제 증내티
1: 아
0: 진도 여부치 도도
1: 타장지 타장지 단동이나 달라와동나 조 진내 점든다 냠내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 차리나 당한조 변종 계산에 카키 안주때 튜지딘데 듬베 뺏셔서나다 대공랑아 중가지 공신 여러바
0: 아
1: 딘데 급단 듄제야 산내티 얘기 체주된 베게 진내 첩든다 뺏셔서나 응가지 링당한 조 종교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의 이내지 텔레박 베게 첩든데 제소가라 아 다디더부이나 응원에 고아리 계란 숨는 시 되니 링내 첩된자 매인 바래 안 뒤때면 다니 용변에 요걸게 쇼라 링내 냠린 투바
0: 그바
1: 다 지구 니슈 더부지 그바라
0: 제제제
1: 네세 되네 샴디 다 링가 동와라 통마라 말라 덴베게 체시 수네 수준게 조싱디 동단테레 인내레 시진스 유바체바
0: 레샤다 시진스 시디스마 다디나 각제 시디 시지스르 도와 당가나 수 시진스스 카르슈고 와르스나 배차잖아 아 토그 제베게다 아 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디 디나로리아 조초그리 링크단 조그리 스탁 사제 카카스고로 시진스 유여바 아니네 가나 수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링부지레 레유 삼다 야다바 단다 갸게 토니 슈비네 예 트레이스게 도와 직 사제 미미 롱도 사제지르 친 타 정부 시부지 친 직전에 독스터도 있어 봐 윤준 세부 유협에 소식 당연히 균정부 침바 차시하나 양신하 사부로 주어로 봐
1: 도와지
0: 배차시하나 소수기 문제 등기 매바 다음에는 버루를 토비하고 이제 내주 소식을 알아봐야 就我去看过一个，就我去看过一个，说回去年没吧。顶着经营就上班，但我那是水军级周线东端的呀，西进是越北是对上班，他敌人敌那罗里啊，我那是跨连忙不多了，嗯，集体给他呀，西去开不扎钱一年的呀，免得两个动画马拉点被刺激顶着去，随着吧，水军级周线东端的呀，西进是越北是西进是越北，啥子的可给着多。
1: 嗯，人家民间三不齐，看过个月不嘛些，西进是越北三家呀，领个当官的，好像给开什么的下了。他让谁？他让谁？他管多的，他那车了，领个当呀的，各种玩儿吧。他让谁？工作都迷茫不济，领个当干了，住的三百几年，领个当谁给三家的了？西进是几单？他们那三家的，三家的了，领个当是，听着几车西进没被人，没他妈看中多钱被人，听着苦有跟我那下下来来的的，女小姐是吧？
0: 他让谁？
1: 徐总。
0: 他的呢，人家说学这个，托马尔，现在开始上，他托马尔，如果把领来这里呀，小学主任他看见给初中所具备主任水平给拉这个才是学吧。他这里，他像初级的水平，就这的开始上，他那是培训啊，那么就他最后培训有了包括培训有了，
1: 嗯，
0: 那么就了呀，托马尔学的开始，今年才才能那是他的啊，将来年年的如果培训的，学多。 빠르게
1: 미야르와
0: 유골 가제 야구 마치읍시 버루리아 공 바르베 소르트 야면 공 직뒤 잠바 야구 마시시 안 개블야 쯔뇨 소르트 튼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르야 유고 발린 레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된소 수입했다 배차샤는 기란게 유고 디나로르야 주뒤 잠바 발린 디리르와 셰브슈 튀나 켄게기 셰브슈 디나로르야 쯔에 다 딘디지 규림 시비를 낙제기 세시 딘디 소두 삼바 안가나즈 유고와 사시 대 피브디 삼바 유고 멤버 안 디나로로야 제유기 셰브슈 망보지 디 삼바 로디 박빙아 사시 대란로야 유고 제초 화시
1: 슈상 슈상 타라시 탄도 안가나즈 다 유고를 피제 바르 개비아디 차샤네레 아 대 콘랑 안즈 다 바르 개비디 삼바 안즈 견제 디다다 마데 버발 야면에 바르 개비세게 사시 탄도 다다 마데 버 티더부기 네디 망보지 튼장 안즈 제유기 디젠 카기 네레 주지 카마마 제브 다 단대 차례 이내래 뒤 넘버디 이내래 태양은 능신기 첩집 매바 주단된 레진도 다딘 TWG에 당은지 유골 발리게 레레리아 섭슈 유림단 TWG에 다 견제 속도는 추백이 유린 시부디 말라지엔직다 14부지 소용도 삼바 아니 빠르게 뒤기 접루 접단 이내래 예면나 빠르게 빠르게 근데 안도 유고와 대기 견제기 군단에 차세네지 디테일에 당은지 최시된 배기다 근데 소리 윤도 진구의 예성길
0: 다라시
1: 다디네 통말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티 섭슈 체시 난토 냠세 체제 정진라 제폐주 체디 섭슈 레칭기 뉴체디 체로 동화를 제구 체제다 레리티 탄뉴진탄 정진진도 교화를 구디당화디리스
0: 로 다 지슈 메버스도 좀바 랭게기 박자 나로라야 가르치슈나 다 제자 마나스 배차샤나 내초 이내지 유고 체세 사치질 진도 좀바 다 디에기 도리엔 소르다 딘데 망부지 제신도 가버리. 다 도진 가라야 제무치 소타 야면은 녀잠기 크루요리아 조균세부터 괜히 강조도 유바. 아 더바야 배차샤나 토나 메베고네르 봐. 아 배차샤나 제무치도 삼아 사세 인규신의 장게 징외디르 봐. 자도든 거래. 제산 딘디지 인도 삼바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십슈 체시 딘나로리아. 냠세치 봐. 다 제산 딘디지 인도 삼바 만화수 정진지엔다 태뉴젠스 디니니 슈도가 태뉴젠딩 하나서 고르요라 송교다 징외리아 아 진진제바 자 정진제스 좀 봐다 하나서 레그디게 지도 좀 봐라 봐 더구 토담 최진 딘제지 냠도 유도 좀 봐 하나서 아 디니 글리글리 제 문교로 연구도 와
1: 슈자
0: 제자 유고 지도 좀 봐 소수의 차주리아 장화리아 준도 미야부 제바 아 정진제기 딘제지기다 말라 딘제지 소도 좀 봐 하나서 사지카와 유고 지네 오
1: 슈장
0: 가르쳐도 그봐 도르시 땅도 없는 도르와 딘주간이야 직덕의 시도미 야구도 삼켜라
1: 슈장 다신도 총화를 시부이는 롱아 챙기 차구 중급의 링리는 라스 총결이기 링내 유고를 남자 게다 중을 차구단 접수 제 유바타 문바 제비이는 지도 망유 고통 주로 게다 응급주 동주 힘바 대다 다소 링내 냠린 탄 중캄 유고로 정진 링내 유고로 총습계 링내 유고로서 남한게 태군수 태유바타 규준 시부 링내 유고를 통해기 말라 직준주로 인해 미규바치 다시 수인을 하서 종결기 링내 유고로게 코르초기 주시 랭싱기 규르주 모두 띵 섭도 담아탄 송녀를 구요 레소 당대 사도 계주탄 계지 슈긴 댐페 유고르기 믹스 뉴슈 유고 두주레돌
0: 다라리샬
1: 레세 센트럴 링게 잠재레듀 디링게 레제나 구리슈베 낭튼 퓨이승베이 로와이나 링게소 단다 사조 강도 내 유익양 한정 하서다 야만의 군중기 산에 센도 유고르 피규로 거스 주기인 안아서 지메 레세나 양갸르 제용 링게 슈덴자고

0: 他们俩当然了，就听着俩三个女子在那就穷活了吧？啊，对。那个不就咱们三个女子穷呗？给学个的，他当然了嘛，还是呢，成都了嘛，这边给拉巴的。啊，那你就说俺那成都了，你就咱们大大的，可不就咱们俺那做三个，差不多穷下。他现在那个不就咱们俺那说说的就成都了，屯大的院子，屯大的门主不接接，可都呀，用途没穷啊，那用没都不接接，但我说。 你们看这些的，嗯，今天姐姐也用不赢，也用的怎么？俺那俺那做个，几个字叱咤不给，俺那刚刚写下去，讲俺做写的不着这吧，错过去半挂去收下去，俺那做听着大大，孩子大，三姐大听着，可三兄弟最穷的，穷生女两个做，俺那都写下去嘛这。
1: 啊，那是。
0: 俺那也都写不起，但忙着做了，俺年纪个啊，考个老师了去，肯定家过多，但忙着做看这些身边其他嘞，俺那做身边难度过了吧？
1: 是是。
0: 俺看这些少了，叫难过少了，俺叫难度过了吧？
1: 是。
0: 今天就这么俺那俺那做个，俺那写个字。 叱咤不给，刚刚写下去，讲俺做半挂去收下去，俺俩都写不清。俺都写清些，嘛说说了呀，写个字嘛，人家老姐姐，俺那点的，你们你能做的呀？但说说个叱咤给，给说个，但搞事说话，点个点呢，一咋就收下去，俺那人家嘛啥子俺了嘛听见，俺那忙做做的呀，他这个俺那做嘛说那这个。
1: 难了，偏偏免得不起。
0: 他忙着这个东岸七十个月了，那就他东岸的了，这个东岸的了，主要那个钱多，他心就低那个钱多，苦个老师是别胡说八了。那地那个老师也这样，俺可不就可不就俺那做，他就听着他听着有理啊，就你妈呢，现在的呀，感谢些不钱多啊。
1: 是是。
0: 他现在他这个三个女的听着就穷就怎么，现在的没些钱了，现在大家大伙是也就过着，一年来他。
1: 大把的
0: 就说说了，就变着点子要不得个，得减价了呀，打，都没有点子要不得个，得减价股当没意思呢。那看不得了，多拿麻将不呢？那三个女子听着就穷就怎么？那看到就多团圆，多当就怎么？那忙着做工呢，落个屁股去个多。
1: 是是是。
0: 人家是这了。
1: 是看不不是没得嘞，啥子用嘞？
0: 是是，就三个女子用对样，得是这个了。
1: 是是是，
0: 家长，他开始就说说了，没有点子就要不得个。那得看不了就压过去接不用呢。这三个女子听着就穷就怎么？俺妈他啥嘞？就他妈妈就是说那么多，厕所人家用过嘛是吧？
1: 是。
0: 他现在嘞。 光做开些几个，这没忙做差上也买的，俺那做听这个，他开些啥子开些几个了是吧？那开些几个了，但我有点子说说帮助点子穷不得个，俺爹俩见着了就女，俺那几大了就有的了就你接触就女，他带着点女伢的，压迫了就那有啥事是吧？那现在呢开些几个说说我的除了有多啊，那几个他查查些些听做的，干那几他这女，俺那做女的怎么去忙过去这些女，俺那学的他怕种的怎么，俺爹俩人他开些要买的，就是上么专门了吧？俺爹俩听那别啥不，俺说说我的除了有不得，第一个挑不的。 所以说，今早拿来看不得，看没几年嘛，就那的压迫的些多少呢？你忙着做来，听着几对对吧？你忙着做，上班我呢，干么干别扛些点了，看着干部些不些多。
1: 是是。
0: 我那要求当过呀，像俺们农民的社会啊，嗯，听着是的怎么？俺们拿来做，俺俩都去，都是去麻将呢。俺忙着做，听着还好嘛是吧？俺忙着做了，你做听着就要咋？俺拿来做地里啊，俺忙着做卡不着，听着去吃过的。他开始看不比这压迫是接不要不呢？俺拿来做三个女子听着就穷不赢的嘞，就卷起个嘛的。
1: 是是。
0: 俺拿来做，他这个俺那个着的，他听着的急了呀，俺。
1: 他写个这个啊，写个就别恰当其分。嗯，
0: 他主题怎么？三兄弟老早看着，看着吃药了，才说呢。老早谈不的，他俺那做啊，这个看不的，看不比这压迫家家的，俺做老早就吃药了。
1: 是。
0: 他你那看的时候，他说说的变就永不满意就穷不赢不赢的，满意的东西看着的嘛，弄完钱的，就这样了。
1: 是。
0: 他开始俺那做谈的的了，听的是些不是，听的的，他听的忙着看些些困难，干那些了紧嘛的。
1: 是。
0: 他现在呢，听的的别着不起了，下下去。
1: 是。
0: 他俺那做啥些哈斯哈的嘛，现在的能行，你做的没办法的。
1: 是。
0: 现在俺那做上面听着讨论呢，就更多的听的是当头不一说的，俺做啥么也不叫我上啥，听的是多。俺现在啥些现在的都几点上班嘞
1: 그리고 뭔가 냠집 샘비나 쉬어리
0: 제제리야 나 총수 우인 우인 내가 나야 다로 같이 된거 제제 다 총수게 지금 수지 쉬면 맞다 주진 쉬면 될 내가 또 제제 중물에 다디야 지기 나라야 소식 전다 쉬고 다디네 요버데 계속 맞다 이네 소소 랭게지 지루 침버지 다디 지루 좀 맞지 야 망조게 나라에 저거 지 주셔서 是吧 그 제자 나라게 지 소소래 지기 누버다 전다 강 요버디다 지기 사제 디네야 된토야게 지기 심슈드 말씀드리시기 네, 디 표현한 게좀 계산해도 친구 잡혀 놓지 봐 들려야 알아 안 담고 제일.
1: 아, 네.
0: 제가 이제 지금 사다 랭게 먹었지. 또 연구도. 다 이내는 지금 알아 두게 가 소소 강한 요도 체제 체제. 이제 다 당다 이거 비내지 디시기 다 몇만 만도 저기 토리티 추스면로 같이도 소소 전 얘기 지기 배준 지약 심심을 지기 열라.
1: 레슬레세.
2: 슬기게 땡디 중앙 롱친 인치 지급 리고 표결 롱친 키 강정 졸린 시빌리즘 비삼 다시의 샴라 무튜 년디 롱친 리군기 치리리즘 샹다 카남 세로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글기 예군 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구이 땡디리젠기 낭튼조니
6: 시진핑 탄 파크스랭키 총통키 개급니뷰와 친지존의 로든주도영의 코르와 펜주 딤지 록친 징지 남백과타
5: 중국탄 우르스의 제와 티웨 띵스바타 추세 티웨 토의 초스피겐 주유로 군디동 구시비 고로
6: 중국탄 우르스 개급니뷰 냠레기 피게기 고급 사브제네 라단제네 점링키 창샤 창디 송경차치 리기 퓨유베 고로
5: 중국탄 아린지위 추진 댐병안 듄조수 규발 군디동 구시비 고로
6: 계지지름 딘링 송경 체교니 계급카키 젠론라 카데조베 카즈구도기 고고식인베 고로
5: 중국외전 론니 세르비아른 젬든 친구추비 고르소인
6: 샴러 틴디리 생케낭 튼십처남스에서
5: 계급 기주시 시진핑기 니에자라 파키스탄기 존도 짜들리타 펜준 록진 댐제다나니 기금리뷰와라 친지존의 로든주대응의 고아라 댐지시유버시 시진핑기 중국탄 파키스탄이 지주냠지타 레완직튠기 초부상부타 튜남군기 탑주냠레로드인 친지존의 로든주대응의 송진 기지튜버블은 윤도치다를 중중 중국탄 파키스탄와르 긴자조지와니 토드파르슴도 사신댐부타 도르시 동미투부시시 기금리뷰 튜유진보로 추제토의 첩시태 편준 이치타 추제토의 응위좀냠리 추제토의 댄자냠리 추제토의 기지로래지 균형치니 기급타 기급와르긴지위 미비뛰 유지되나유 시진핑기 나란니 중국타 파키스탄와르긴지와 피계동규로 채퇴통진치기유 종동자들리타냠동배준치디 친지존의 로든주대응의 코로와 구급스치바타 덥준지도의 흉류야바 수윤자조윤형치파 초용기 냠레 딩스업동화 듀럽사바라 티웨 텀섭기 중국타 파키스탄기 레완지둔 초바 용유준파 중국타 파키스탄기인제외 기급니뷰 미마라 편부준파타 서구기시드타 피기에치 돕슈 기에순 비둔주규 인신에 두나유 자들리이 파키스탄다 중국와르기 튜남군기 탑주 냠레로딘저와 유리 사딘인부터 서구기 시드탄 딘리 피게제기 가딘 댐부시도 교류 파키스탄 초원의 주시 시진핑기 뒤엔비 튜니 딩스서비 콜레시비 최고 럽탄 진바라 채퇴 악주 치부터 주시 시진핑기 파키스탄다 중국저와 딩스서부터 동기로 로딘 유르밍안 시오타 튜럽 사바라 나르웨서비 파키스탄타 중국 레완 지둔 초분 주규로 군딘 다나와라 체퇴 진진치기윤 파키스탄기 다완타 나공 사지찬자 송교타 벤조르타 지조 피게르 군딘 동와라 중국 초네 로덴 유르밍아 갸브르 체바라 파키스탄 초기 뉴윈네 토지지시 유타 중국 초기 디위 키벤타 저와 유빈네 듄티 중국 초라 무투 갸브르 체디 파키스탄 중국 저와 무투 추제 티웨 토웨 토 군디 동주 인시 송윤 닌테라 게스지업 관계 중리 리차타 파키스탄 기 중리 샤바치 펜즈 딤지 록친 다나윤 리장기 중국 초네 파키스탄 초다 냠두 베준 치디 튠지 로레르 슝뉴 겜네 중국 타 파키스탄 기 벤조로 파르얌기 니차 레고 짐비 짐부르기 버시 후르다 뒤디 중국 타 파키스탄 기 튜남 군기 탑주 냠레 로디 저와 균체 메버라 피겐 주기로 군디 동디 유지 송바시 샤바치 이 파키스탄 타 중국 와르긴 지웨 펜준 이치 타 당완 잔냠 튜무토 시드탄 피게 튜니르 치바지 멍실 송유 파키스탄 초원의 로덴 유르밍아 뷰제 토베고니 중국타 파키스탄 기변조로 파르얌 조준의 군대 동조를 시연해 파키스탄 단 중국 냠레기 협공 사바 삼미체바라 뒤주 인시 송난도
6: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딘슈다르 우르수 종통 부진키 니차 중국의 개퇴 첨진나와시 대내 종통 부진 중국의 첨진낭 팀 냥아바 인라 계급 니뷰 조다 디루 춘토 진제 체네 계치 슈제 낭팅 토마티 아인 계치지 초기 용캡가 중우 계급 니기 조다 키니치워 중우의 정와 모튜 양타베 쥐람 규티 균체미바 둔초수 피게 치네 콜러시뷰 탑주 딘링타 계치 창샤 창딘 송경차치 계첸 덴베리 기사부 비규 시구치기규 中国这位批改给个人了亲密的一次做大起你这切割你通的牌松托给他们一部分主要出策头的批改给来家七岁谈作为给人形式你懂改名叫松罗年松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以外内局民政委托这听习近平怎么签约 你懂革命局是老的坑用给特区年来肉的职位吞层三百国的企业之接着了推梦托参大国本内你懂革命局过了中委中华体推着三百坑用给特区年来肉的职位牌人不是切割推梦托电梯那瓦塔你懂革命你是走进了中委亲自给客户的客户做年来轻易些吧哪个敢切割我所开着切不谈这 退入给南屯三百年半年，你懂革命艺术怎样了？中委退入三百空空给特区年来绕的之外，二位定三百东区过的去，年至三十了，退梦托参大国别派。结合你比做大去，退梦托吃过一趟，共我们官地单位我，中委之外，你的心怕批判，一起电力塔落点革命结束去呢。 三台企业革命部主委秘密对贴，革命人谈革命部迷茫了，我进进去第一托把马赛。过了十月，特区电力送给他，过了十月，军工推仓土东西立即开钱批给不是。他电给村支持人，革命部做大去，全部部做完谈，开矿开给伢们来，提醒土木土土库级别阶级谈社会企业内团结个贴，光吃几日签约呗。 退入三百中委之外，拖在三百十多里表了官地单呢。村民西的谈批改了承诺难于不行。有人亲自在团谈，劝用给特区入来。一边年来年改几年，中委之外请我为开区人。第六年中委特区年来入的正话做呢，老宋就考了他。中委亲自给客户的开始做年来轻易的名单过呢，罗尼说怎个考了为罗人了。 中委六岁了，拉达七个组别六十家人。去年半，中委中华批改中委六个月顾客三百他们进前的，七十一天平均一千七十，二位七十多万趟。开工开启，全用年来军队定时不断的。明日呢，明日盘，咱做给制作摊，忙对忙些，军前面把电图东给人不是。 因为罗先生，中午吃一杯，推门托，白尊前年，给个女婢开工开给俺们来三米七八，顶十坛，顶地多七八坛。昨天开工给俺们来抢忙本儿，批给七八，昨天俺们来给孙秀军队安排完，三台开工给俺们来开工呢，加给当晚借钱呢，又图稍微充着特别。 你懂革命，你说怎样了？中午吃一杯，从天长波，阿哥同去了，你懂你个同去同过谁呢？罗松对嘛，阿哥同去了，你懂一个，我请不来给我他。中国老九州对嘛，我是从天上的给客气这安汤杯内部群群切割。第六道阿汤不能西北派，中国汤我是从吃一杯，从天文波的阿哥同去了，给个我就安逸他，吃完西汤三季四不提。 推送不来，感觉就是古坛成群团爬了又不是。平村外，军团作为罗尼尔个体，中委记错外，没去人那边里给水军散布些多去了又来。结合你比这位批改罗局头给开去对水塔，这当此事些多去了又不是。明儿中委中央提罗局给推个亚许所内月，罗局给国组是三百多，中国全给五十所全太阳多。结合你比做大外穷委，推门去问真开钱，团结点地钱呢。中委中央提委定四百塔，就在提委头位去说批改中局了，没推官地单呢。结合你比批改谈，他给了官地多少塔，给其长下长的松江前去，来给提委去话，并对又不是。
0: 到我阿爸的中国团五十岁刚时，外国情绪满洲里，外边家是一个如持续进步南北进行，引起了中国团与日本团队美国的听久战开始接不谈，团队美国的给长波的推送里，就是你拉上拍的远，他等给中国做不单件怎么谈？几个女兵娘们来跟对他们贴了，我的是别家的团长可以给新进兵，亚历山大一日古团一起请不起个月。 况给几个女兵做不到的特区运作车祸，我中几个女兵让我给上级准备车的，娘们来举，你个女兵用我去信用。听的通知给几个女兵娘们来了，偏见给顾客三不准备了，如果去信用就送不行。几个女兵做不到的你这趟官的话，中央我中娘们来了，年纪大，损失我再退不退呢？巧用他人不满为娘们来给拿不起钱用。 초니뷰 초용기 외주부 냠례 균등아 띵 서브 침바다 쳇지 기금니뷰 지초기 시베베리 니르신 서브 친규 기금니뷰 접다 궁어미 기급 예제된 조율류 최고 망부시 비교를 군대당 왔다 탈류 중위 롭스 로티 중국다 우르스 자조 미름네 미르파르 균진타 기금니뷰 미마 핀즈 균어타 자조 용규로 귀슈 사브닌 균바시 우르스 토림 벤저로 롭친기 롭지 아니시무부이 기금 니뷰 접다기 전좀 치림신 초니뷰 시베탄 롭스 협공기 냠례라 귀슈 사바니유 우르스 토림 벤저 롭친기 우르스다 중국 롭스 로쿠급스 체디 중국 톨롭타 초용기 냠례 균디 띵 섭다니 우르스다 중국 슈누 신덴바 티웨마와 소용타 기금 니뷰 미름 냠미르 파르긴 자족이 멍시 덴도 동주 인시 송바시 上海娘烈曾祖天津无措人主席习近平给快乐时比绝境全国对那我谈从续总统普京给加表那我是那您给上海娘烈曾祖托女士比从对托给个你比做大碗给娘规烈我是陈立康给天王被得罗夫斯基的帕家什么下月

0: 공기 기금 리뷰 접다기 타딩긴 젠좀나 초 리뷰 퀄리시뷰 최종 협공기 냠레는 아르웨 군디동 유지구나 유바타 티니 우르수다 중규 저와타 팅럽기 점니 참행원에 주나 켄가 신도 채워진 비문지나 유 로마지 점링기 기급 첨부님타 냠지 계조 된자 렌진렌조기 렌겐 균진 치겐 기급 인비 중국다 우르수 기급 리뷰 냠지 계조다 상하이 냠레 전주 보스르 기급 기급 니슈 초보소 총마 레디수 총제 신수 튼비 냠레 치디 막진 니비 지기 지람 송경 차지 중우 기급 리뷰 리기 비유 우르수 첩시 케와 마마 하드후이 우중기 티웨 슝잔 룩튠기 기지 직람 조규르 군디동 위치 최바가위 누비딘 신유 기급 니비 편주 진조타 니그 니벤기 기급 침변 지위 미비드 유라 점린 네마진기 피름르 군디동치 청류 내 유지 송바시 우르스 제리칸기 케와 테로 신스지 우중 기급 니비 총마린 루 타르베다네 남버 컹룽기 젠와진 루타 젠와 쳄실릉 먹을 타지도 지기유 기급 리뷰 접다기 기지 튜법테 라리안 지도 딩섭체 유타 초 리뷰 라단 지니 점링기 창샤 창딘 송경의 군대 동치 리김뷰 유저와 유지 송도
1: 중국타 어리초 리뷰 카조 직도 교배 차주 응월을 되었네 중의 편춘 중재 되었다 투문 다르게 용화 치바티 미통 럭싱키 라렌식도 교루할 체디 중외 조화티 점린 시디 중저 때부터 투몽 피계기 군디 동체식도 교류할 치고 니제 광주시 시진핑기 등슈다 어리종통 티룬표 중코르 개툰 첨진한신 개급니부 조다키 중외 조화타 티신 점린키 시디 피계탄 조화유비 내툰티 기진 때부터 탑주정신키 지도 나와티라 중외 조외 피초탄 등급 점린키 지름티 탑주기 투닌 개친대유 中国民马罗琴给克皮杰坦特巨星就看起工资询问他给及这位陆林奇给人节目话调大名奇明儿罗杰更多更有重新给问他给及推部省心坦又进去了怎么能给边角破树没到他东土坦正规极佳极浪所通过月 중국타 어린이 점령기 변종원 생치제 둔제니타 냠지개초 딘자린진현초기 균례린진기급인신 중국타 어리기급니기조다 我这行踪难年 기급니부타 점령탄정화유변내툰캐친태 광차지리딩섭나와 투몽킹문진접탄지부충화타 중외주외초친둔초소 띵부규발 군디당화마세 점령러카츠구도기典令人心타 典기人心난유부시 초니뷰 중외 기천템베 탑주 딘링기 지외 년내 사바 투모토 딘기 체디 중교 로숨타 타나 투츠 티외 신외 중외 정화 탑주기 조치 체규 년내 사바티 명예 중외 지외 로규기 카초라 등진 양타 체바타 중교 튼섬 식신 중외 캡콘카키 양타베 냠내기 카초 딘기 체디 기캄니뷰 정화 딘부타 군체 군투지기 피게르 군디동치 자튼키 탑람세튼치 유지 송유브시 벼다민키 중외 기천팀비 탑주 딘링기 저와 주권니 대신비 튼섬식신 중외 냠구이 냠묘타 럽차 촉돔 딩섭체비식신라 明儿 중외 저와 로규기 카초소 내바 다시 세부제비식신시 탑주기 전주니 로규기 피초 조타 퇴접기 주튼 조타 미튼라 중외 지외 지우랑 천이 조타미 중국 탑주 전주 치바티 지주기 고조 사지바니 중국 피겔러 코너티브 시긴라 중외 저와 다시 주노 쇼와 시간 인비 중외 장외기 내튼 탄 초니비 지외 내튼 저원의 탑주 치탑체라 콜러시비 정신기 전론라 티외 카디 조타 체와마세 딜레도디 계급니뷰 지외 딜링러 도시다네 초니보 피겔 코웨 치료기 쿨교 상부식 톱톱체 나네네 손 중국타 어리 자냠타 진주 니편지기 닝도 균진체디 나지수 변조 총튼 최면 시고 둔체바 최면키 총체적 탄시부터뷰 초니뷰 냠토 명예 렐라보르 중앙 시민비 피초 상부로 송경 야부체디 중외 저와 은진 경비 송타 댄주의 강교 용와 군디동 구지 송도 调다 민키 십자 주나 기전 대비 탑주 대리니 냠내 조르 집에 기전 대비 대리식타 전주 체육기 기전 대비 대리식 견더 춘진 토비 균능키 대리식 시디 용지 집에 유린키 대리

0: 개세 재미 군대니 탁삼 신토 가르웬나 개월레 조규르니신 바로의 진도 디르켄 시긴페 포장 고치 망조키 동해 통디 냠타 위신 폰웨 견조나 제공 동해 내레 조웨치 진보당나 다기 동해 세치 륜친 당와 상부티티 포장 치루규
1: 가시쇼 天亮时间就是古树啊！哇，这是树。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타가라린 다 게세 초리아 주무치 시린다 추샤
2: 시단 게브름치 게세 주무실랑 믿는 예체는 진부동주 땡땡는 그달
3: 도도세다 샘라 쇼비 디저 자원인의 나시마
2: 너 시장을
4: 러진 앞에 소바야 금세 매 마샤
3: 너
4: 다 이내래 주무실린데 그그래 아
3: 디 게브름치
5: 预备嘛去，预备什么？明天上午。那几个数吧，阿拉人，我们的数字是大大都不去要的。我们的东北干了，什么的心不起要的。厂长对不起了，谁个也讲不出来。太破木蛋了，一朵我的颜色给怎么写名呐？
6: 天内明王街票，前面观点了，专门熟悉戏剧台，除前半那，两部参加经济图，右边么间开三幕，面对上午戏剧全国段，天明王街票，以前的你们上堂去，南堂演戏，来年改变推出台，人前图面跟帖，刻图数据点开介绍。

0: 나 할라스바다 마초바다가 도가 텐나가짱아 팀이 이군다가 나 말레베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바나 버도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남라 다발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조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부 포그리
1: 까신수
0: 轮起胆子了，
1: 老爷，
0: 我胖子给你们的得救，
1: 老爷。

0: 아니다.
1: 도치시 개세초 달라 너무 구두 구중디 집안 나로나
0: 뒤쪽이 말이다.
1: 도치시
0: 뒤쪽이 말이다.
1: 도치시 도치시
2: 잡슬라 로 심지에 탐지 동네를 껴배치 옆개부 까니 근처에서 포비이네 길이 노부디 계란을 펴줘
1: 개세초 도체나 개세초
2: 그래야 샤나나
1: 도체나 개세초
2: 잡슬라 옆개부 노부 진부 힘부이나 노부 타고 마세 계란을 쏘는 년가 체그리 재산은 이게 박스에 숨고살 계란다 군두군두 깨물수죠
1: 락가지지
3: Tē cām sō tārā zē kī, nē zū tē tā jīmā zī xīn, gē bō rō ngiān sēn xū bē mā cē, nō pū zhē yū tē zhā kāp tē yīn lū zhū bē nā. Mē wāng qīn bō gū lūng xiāng tē, tā nī ngā yī gē sī lūng lā gū nē sōng. Kō nī kē nō zhā lā jīng kēng kī, tēn zhā shē jī, chē bā nē bā zhū gū gāp hōp.

0: 진짜 이승만이
1: 어찌 개부로 붙이 겨라 이 마치나 바주 납치 시가 되나 달라 어찌
2: 이년래 너무 고요도의 구조디 긴제 재밀이야 대표 아용
3: 왜 제다르들라 기랑게 숭배 가면 쿵다 룽고르다
1: 하하하하하 팔라 깨지 마지 말라 주도 마쳐봐 캐노 잘라 디바 가라 안게 미도라 치중아
0: 이승만이 다 진제 点着
1: 点着啥的？也不容易，他火切不，那不行嘛，接不赢了，肯定钱来了用不多。啊，你接不容易，也是过你这两个现在这边，不知道，也不容易，也是过你这两个现在的你在，记不记得？他去的去，也不容易，老伯对面，这些东西是为了他，他们也不嘛是呢，他们啊去接些的呀，也不容易，那你请我找我婆子去吧。
0: 电击了的，你这咋进来的？我不管这个就是他没了，这年有呗。你咋？乐极了。
1: 拉晕了。
0: 当年铺的肯定钱来了，谁都是马下。啊，
1: 接不容不起。他去哪？先不给徐你的姐姐，擦上金金装备，对你好下。
0: 可是，对你好下。
1: 这个就是。
0: 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下了呀？点兵了，我吃个，我吃个就不打不是马下。
1: 接不容不起，大钱呐。

0: 지라니 요메
1: 올로즈 아제 바라 제가 소알로제 따라지 가식 랑자 샤마비니 유베데 총게도 자리
0: 르실라 세야 유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유노 다 치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제나 언니 대게 다제
0: 아츠라 지랑 국다라 르실라 그 세야 체노 자꾸 여벼 유스워다
2: 티체 스흐메
1: 제나
2: 테라니게 역사조작배 가다
3: 개세 치미군대 뒤를 가실 겸비다가 좋지
1: 하리 개세 치미군대
2: 도스 충민다 생위 무디라서 찬도 부제리 조다미조 서스되시
0: 올라서 잡아라서 와지다 바가자가 루지라라서 와지발라그 생위 무디유나 그숨 찡종시죠
2: 이샤 다치는 겨우 퇴시
1: 가시쇼

0: 지수.
1: 같이 들린 앞에 칼로 내 내리 대대 채로 좀 일로 종이 망해 채임이 도배 채미 다 길러대 솔라채 걔가 부다 채워
0: 용지초 용지 아마 날 숨센다 로버 내기 파르체 모주세 다자 세이 두체 마도나 용세 뉴르도 제베
2: 라 할라스 바다마 주바다가 두가 텐나가 짜가 나이가 나마 방주 교지가 나마 동수가 주가 나가 자오 가시가 나마 정이가 나마 락바가 나말레 라 할라스 바다마 하샤 김지가 나마 두르가 나마 쳬불라 로중니 되제 싸우야 부처 동시
1: 타고래 마케부 인나 세베 코다 쳬브리 제네 유조셰라
0: 就比那中国亚丁真他有点不见了冬天了有些错给他上不拉给个别吃面了帮米斯利亚的给用吧去吃米滚的年色日经样子吃马大马下边了结束给这么样的就这些所有的了也见不舒服他哪里有些错
3: 그럼 구슬 투잖아. 너제 나와선 거라네. 요새 포장도 된지 주로나.
4: 왜 셔버전 슈니?
5: 저유.
4: 마대제 슈슈.
5: 가시슈.
0: 가져가요 봐. 팔로 이거.
6: 여기 하샤리를 준비해. 남자분들.
7: 양도치. 양도치로나.
0: 준비군대 침다 깨버리. 캐라도 누르 하샤리야 동문양가. 조고야 요 말해.
6: 보라. 보라 이라 동생. 니네 날라.
3: 리스.

0: 용구마리 계속 집을 넘게 준비인은 얘 랑 소인의 띵이리 지도 기란수 얘 집에 계속 죽으신
1: 계속 계기 나서 집에 졸라 취지 아주 멋부터 대남이네 계기 토군 내배 지도 가서 지도 쉬셔
2: 영아제 가서 지도 쉬셔
0: 용아 용아 채널 하나 냠도 대도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0: 스글게 공감사 단들링게네 생고 추비 레젠디니 중야롱친 인친 지급리군 표갈롱진키 롭종 튜츠 지비 레젠디시 나니 텐디 레젠 좀디 단년 준수 게미마 갸조인 티르글즈나 쿠벨링게긴 일람투 시진핑이 튜럽사비 중국의 개준된비 지소르누기 공비 롭종 지둔시비 낭둔 카지 구지시 위배 링게네 진비신 세는 것이 샘타 장제기 의준각 주기 먹터블라 개글링군 중진 충문슝 망초라 따꿔바다 강해진기 망초 의주 토밀라 따꿔바시 지겹수지 시진핑기 땜브라 의본니 지소른 루미 케세 의본 서구 튼유진부로 의신 펑바다 남부 튼유진부로 윤도 도모토바 망초기 초와 튼유진부로 토르데 응외세 되버 도모토바이나 란제 지소른 룰람루기 케바 정신 망원바질라 태양 지소른 루마시 중국 사바 운니 춘탄 라바르토 규르주고이 체춘토 랑리 당기 미마라 니티치디 위풍라 젠조네 시균 치우의 의규 서비기 최고 라더 시비 위부 민부로 세지 침비 용트 청와다 위부 망초기 초의 추지 토르디 응외세 중심 위부 서구기 남바라 자외 정신기 균도 청와시 당그 초진 접계바 초춘 당 중앙기 의규 네피타 의주 네피 랑린다와다 위규르 다긴 조르고 체제를 당라 위규르 체다 사르드 체디 위규르 사르비기 레가라 남바 사바 샤르토바 체규 대유 진보로 균차 숨베 춘 체바라디 난주 중국 개준 된비 위규르 사르비기 조람시 람롱아 규디 민보로 통지로 듄하삼 위주 중에 초요년 중지지소 준토바의 멍시 된부 딘유 란예니 점린토 위풍용도 민보로 망슈기 계급 차유라 점리토 냠지게조기 롱동기 피게 미빙웰은 주비 기급도 교류해 촘젠디니 미지기 지소 피게기 루규 탭들은 안 고여버시인라 강티 점리용라 중국 공진 당근 구치타 중국 캐준대비 지소르노 럼루기 캐바정신 라주치샤다시 지겹수지 시진핑기 땜바라 위주인 각주 먹탑티 개가 띵만린비 강니기 튀림을 리뷰비 네바르토 응어슈 직짐타 슈메 탑지치디 탄주기 게가 마토파라 먹부 7딘 체규미 나르리 치위 최심타 나르리 카세기 삼초 나르리 니피기 체덥 균슬린 대비 슈세지기 토니 미기 심지기 니도 니슐로르 립디 란예도 타유기 체시워기 총습기 의부민부로 의주 용규타 의부원종 참아 의주 퓨토파 三国人心给借用日本西游记起的日本我们列车我谈日本我们切多不机会日本港主莫特的几个浪子中华美丽了龙东茶人都那边对着日本给干那天俺就没人的拉土陆巨人心电不过呢他就用军不行日本港主请了那批开切我谈那批刚起了解放给那天那批了土语不行免给就是完整的心里 日本早晚进入的是，为了节约电力批发，利息规定电力批发，中国撇去电力批发，切得轻度了利用电力批发，创作达了名额有电力批发，预计给偏振电力批发借用就是托拿切发它，米塔萨加达了特具项目它，日本给就引达了特具项目。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ཡོད
1: 基础作用的几个作用给缺工开进行一般，基础作用停留阶段有啊，你几个作用嘛啦，它作用里边停留阶段就为你二个难事实。基础作用的兄弟他抗体三对前提，控制性度基础作用给处置六天前，它作用其他生理性，作用其他满足间接是个呢，几个作用停留阶段就为批准了，管理休息当年是。
0: 基础作用的电呢，明儿的让几个基础作用嘛啦，对嘛啦推算用完它。基础电价它电力的内部对嘛啦上桥是偏话，迷茫给厕所它用那个电价送给农田托盘，加起迷茫忙错给电价越南它落了百分之八十七千多新元，铁达的讲三百多新元吧呢。基础给基础基础的电力用它，天图基础给开边这万二的新六千七十多瓦它。 基础给人这个出资，卡干中华，基础给教娃谈年段暖心策划，明白忙做给基础列段了提速前面二类七种中华，基础作用的产品内部谈可有二类牛津计划。

미타 렌중캄 시드윈 냠네 용규 균균 지구에 미타 렌중기 저와니 미지기 지초기 치시자르 규르비 저와지 마크즈린 루긴 뒤스라 미니 렌중의 디네 초신 내부시 미지니 렌중탄 꾸리 치비 최도 튠기 지신 초내 치라 피게 용규 유 중화이시리기 남스 미숨 시지돈 저진 렌중캄기 춘이 다른 규규 치부타 렘부타 쥐벌의 최전부 유발은 뒤유 지게프루지 겐캄 코리우니 미리 손에 단 피게 용의 심의 임바타 겐캄 코리우긴 균도기 시베기 털구타 피규르 테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 군토 티초기 빛의 망부유 나우의 에집타 나우의 바빌론 나우의 갸가라 나우의 중구지비 시베 타르의 나우의 기급 첨부 시부참아 낙세 도구타 법춘 메고 세시 신부지의 댐비 유도 중화시 중감 코류 냠구도 송화탄 하바르토 서신 냥암 진도 기르워티 나우 에집탄 나우 바빌륜 냠구도 당시 잔제긴 나럽소 서구 라라냐 양아웨 럽지 총뉴 유디 초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참아 텐아 잔좀 춘좀기 사지 이메갸 낙제 라니 사구 로버타 시나 츠메도 제버르디 중감 코류라 돌라 첩신 팁네 벤저르 냠군 중첩 첩침버시 루지기 랍젤레 템바라 피게기 코르미 용수 츠르림발레 파르톤 미시바 미르와타 피게 코나삼발레 숭겹 미삼바 미르온라 피주 코네치발레 냠수 미지바 치미쇼 미지기 정중기 춘이 지송슈나 타스 정중 사르베타 피주 시비테 괴사르 미르와 치투바타 미지기 정중 캄르 뇌스당와티 턴주 미지 정이르 뇌스포 용기유 디닌 도도 메비 춘이 지시 중감 코리우니 땅긴 긴지타 미유런 지위 첩식이 내된 첨부시리라 망조탄 지위 지속이 내된 첨부시기한지 교르주고의 최춘토 란 예기 변조로 피기에테 총지 유르도사와 토비유라 중감 코리우기 내된 양보르친 풍소팀니 무세 치위 최균 차유것이 코리우 박조나소 차악돈 중위 캐르소티 투급시진 망추인 예균타 망심기 나즈 차유것이 잔예지소긴 게와존 균도 중화다자 미마망소긴 중감 쿠류태기 괴군이 게와티 총리 캐진 시차바타 야지 미마망소츠 중감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라 제대 첨부치기유 티링이 바르투 중감 변윤 주준 체규티 지용 레드윤기 코네 체사르샤니 미마망소기 셈르 캉삼타 제대 캉지타 셈제 캉지지라 야렌 후르다 지디 중간 边缘 组织了 军地修建动员 但给操建作业吧 操村 按照当给 中看边缘 组织起别过的金 都是三八 谈三六三八 特区三八界日谈日不断不谈 作为人心间谈 三对人心间 普遍给人心间界给 列队日谈日不别为 中看边缘金 都是 你的心没什么的说不谈 帮助决定起别修建起催谈 冷论断边决策起催 더구 팀다르 집이 최신 인수 고유기 규규 렉주 집이 뉴르체인 교수 지니 원체 충만 용신부터 중감 고유 송겹을 군대 동의티 루규 정신타 격교 정신 진용 정신 지기 균도 총유 것이 격교 정신타 진용 정신 지기 균도 총유 버타 대단 련도 세버 시구 버니 데비 로토 미진기 파르뉴 토블리 풍소 TV 코리우기 내드윈 탁주 집안이 튜유 통유난 드롭토벳이 띠엔림의인하 중감 코리우 쥐중집이 편제 사대란 중매비에 효인이 롭잠 치치 실로 용시에 채워시 중감 배윤기 组织 디터동 뉴슈 뉴제수 내바타 도지 군의 람르 규비 내가기 투급수 내유비에 나르레마오위 부산 중감 튠젠듄주 치디 미망기 니르신 체론조 신빈 지둔 딘비 중감 쿠류기 꾀고꽁위 가우주 튀급수 립신라 중감 쿠류기 내듄 부르튠진 탁주 집인 뉴버타 차긴 좀비 끌쿵기 튀급수야 니유
Kesi tanda tamzi ma che se maungbara tajyo che du gaze tiwe che wa ta, rindu tiwe che wa, jungze tiwe cep che wa che yung se bishi. Tele ngebar tu amzi tamne, lamo ti gya gui xin, zanchan tili ge gui yun. Jungkan beyun zu jun chi ba ni, Zhonghua miri gi, yun den kongbi le tu bi zawe chu xin xin. Jigyeb shu xi Xi Jinping gi den bara, Rényi gi mingzhi xin Zhongkam kuryu songgyeb che gui ba ta, Rényi gi cesuo xin Zhongkam kuryu songgyeb che gui. Zhongkam kuryu le cepji nguebu me ba ta, Kome corme du ju ya xor na qir nye gao xi xi. Ngebar tu junju mikse gi nguelen jo ba ta, songgyeb mikse gi nguelen jo ba, Rengchung gi surchu zoren zimbu chi gi che jo yun kyo ta, Loden gyur ming a tuen gi kongbi ta, Cao an ju chu. Zhongkam lebu jie yongwe, pecho sangbun zhulam tu gyudi, mita rengchung kam chemdu nyamne yongwe, tingrab jen zhugzhun chegu bata, ryu tola chumu rikshin, yu ri zidun dinbi zhunggu zhugzhun chegu. Rengwe chudan di sirengwe rizhi, jigyab shuji Xi Jinping ki dinbara, ngansor rengwe chudan gui la sirengwe riyang gui. Sirengwiri gwiwla rengwi chudan tiwe yanggwi. Lar rengwi chudan ni sirengwiri shi. Dini pekye gin duxi kejinsi yina, tingrab jen zhugzhun le gundi dongwi keji zatun yangshi. Rengwi chudan ni sirengwiri yin shiba ti, benjiro pekye ta, Zhongkam kuryu songgyeb hargin zhawa chuyi ba ta. Zhongkam kuryu songgyeb cheba ni, tuengi nuxiu songgyeb cheba yin ba ta. Zhongkam kuryu lekchu cheba ni tuengye nuxiu pyeje dongwa yinbi nilu seshe che yu jing. Pyeje dongyu ta songgyeb che yu jigram jigdi yungwe zhugu den yu wasi. Zhongkam kuryu songgyeb ta benjoro pyeje ni gyewa takju ki zhewa jen mo yinbara zuyrub jigyur ki zhewa jen si. Zhongkam sambo la benjoro ki rin ta sheme den yu wata kang ti chokdu ki penje parme du sechun che di. Benjor ta jizho gyundu pyeje dongto gishi. Zhongkam kuryu songgyeb la gyebam kengjung ni tardu benjor ki chubzu ta benjor pyeje dongtang la rali yu. Benjor pyeje ni tungung ta Zhongkam kuryu la chuchung ni nyangwen bi chucha miwe la. Zhongkam kuryu songgyeb ya benjor pyeje yewar torwe chadang ki chakzu shi miwe para. Pyeje ki chudu songgyeb ta songgyeb ki chudu pyeje dongguen. Zhongkam kuryu sangbo ni qi changnyom ki jibi tuanze yinba ta qi guinpin ki mangcu suyde zhin. Mi cunne le qia cun na sirungwe li kejin yinba ya, rinwe chudan ni mimang ki digi cowe kodun kejin yinba ta, gyunur ki cep qin mituba xe zhin. Gyunur tobi yin ya, kawu ta dongji suwa cama cexin milongba yinna digi sewa kane yu. Kuryu ni mangcu yinba ta, rinwenbo ni zidu yinla, namwenbo ni digi zhin. Benjor pyeje dongdun ni mangzu chedu yinba ta kuryu songgyeb chedun yang ti xin mangzu chedu shi. Zhongkam mangge ta, Zhongkam mangpian. Zhongkam mangtun che yunkyong cheba ta, mangzo ge dedanle nubi kuryu ge netun takju chegyu zonne du songne. Lota beju gi bakzo ngokju chibin gakju moktab yabu gyagu ba ta, Zhongkam kuryu sangbu ti mimang gi digi choye persirin yuwa chegyu. Rengwe chudan ni rengchung ki gyunur ta Zhongkam ki gyunur yin la, jizho ki gyunur ta benjur ki gyunur yang shi. Loden gyur ming a, rengwe chudan si bi sergi janin di songgyeb yagwa chegu ba ta, rengchung ki gyezen jie di rangchun denbi tuinle pyeje donggu ba ta, yubab la du ne zidun denbi benjur targe donggu. Zhongkam kuryu ki tungun bezam yubi ubun segui tu, gyur chudan sardu chibi to ne, sexin ta nye zugi nubab. Mazi gyunro, rengchung zhenchung so dagin chubu sui di, tungung kangyu mazi gyunro chaba ta, mengyu kangyu maga chaba, xingbu nam gangda chaba ji chigui ba ta, rengwe chudang la ngawi, Zhongkam tunze ge rin ta ti siri ngwiri ri gyu gui. Jangdo ge pyeje dong ta da, cowa ge dang che gyuru gundi dong gui. Jangdo ni ceso ge chanda yin la, rengchung kam ge rang dang shing. Jangdo pyeje xeba kowe gu ni xe na, mi ta rengchung kam chemdu nyamne yungwe, ne tu takju cheba tila kogu. Jigyeb shuji Xi Jinping ki denpara, jangdo ki pyeje dongdang ta, cowa ge dang chabara, gundi dongkyu tingi, pyeje dawe tegi, sarji ting sabu xe shi. Zhongkam kuryu ki ne tu ni, tardu ne ju na, pyeje dongdang ta, cowa ge dang ki ne tu shi.
중감 코류기 내튼 자외 토네 탁주 치구나 녜바르토 장도 피기긴 도시 라린 타르친바 다르디 중감 코류르 뇌스 동화다 타나 토르라 동외 파르네 동다 로다 베주기 토르고바타 튕군 준중타 코류 숭접 태기 파르동 괴다타 튕레 축츠 튕기 치타 소와 계단지 요구차바르 치구이신 벤조르기 최고타 미차주티 정중 튕군타 겐캄 쿠류기 쿄비 능친도 춘지 최고토 정중르 녜소의 윤둔 조그 장도기 피게 동탄 요구차바 치비 존네니 벤조르기 춥즈타 튕군기 춥즈 리티 치바타 기금 응아공기 괴다 리티 치바 누군 준중 첸타 쿠류 송겹 첸기 튕레타 튕기 짱마 첸기 튕레 누군 짱마 첸기 튕레 제 소용 치바 튕기 말아타 초에 말아 제고른 지투 용어 군디 동화 지시 중감 송겹기 머티다 쿠류 뷰기 터디 튕군 피주기 리티 지비 겨티 숨 교고른 딥괴 겨티 숨리 기어와타 응어미 따라 장년 파르네 동단 주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이 레친 떼네 주민예바타 떼네 주미초바시시 장도기 소와 계단 요부차바티니 지초 용수 중칸 변윤긴 도시 땜부르 깨바타 망용긴 준중기 도시타 쿠리우 송겹긴 도시 중칸긴 도시 제철동화 중칸 군주타 쿰시 소용치바 남원부타 서신정부타 추탕자 미슴른 잡아치바 지시 망용긴 장도 차주 비워타 더비 최유타 장도 티뉴기 초계단 타르베동화 계주 추수타 외면긴 제주릉 오구 치바지기 토니 대당기 초의 주남 차바지구 초계단 티긴 장도 사지 규디 튕기 치타 장도른 규와르 군디동화타 지도 덴비 중국 주주 체규티 미마 용기 장도기 차주르 규르괴 장도기 김신주 주인 체번이 계급카기 미만기 튜무기 북튜시 미지기 총비루 규르 디치 솔레진기 피림티 베메기 응외베 균으로 주유네 긴첩 체도 메빈 중캄기 뇌바얀스유 정중로 듄케타 중캄 송겹 체빈 장도기 피기기 마오 람드 체유 중캄 쿠류 송겹타 넘신 균도라 카덴 제위 티도 점리 계급 칸네 뿜뿜 냠심나 튜무톤 베즈 치구리 계급 칸인로 테라 추도 미치비 나 장드 정주 용터미 란제니 퀄리시 뷴 중캄 베윤 주준기 케지 티슈 켄타 체진조게 니티 체겐 제차유바타 정중 초진타 장도 피게긴 중캄 말라 교부 준규타 지도 덴벤 점리 냠주 체균 되면 징게 텔레 퀄리시 뷴 쿠리오 쯔용기 고르스 무슈바타 넘신 균도레 카데 조비 계지 냠레레 니티 체디 란제기 퀄리시 뷴 쿠리오 쯔용 말라 난기 담와타 쇼긴 체로 동괴 점리 계급 카드 냠토 세콘리 김시 송겹 야부타 중간 변윤기 멍시 냠디타 장도 피게게 렘부 냠주 치디 불업 처유라 휴숨 초비 외부 균으로 롱수 주주유라 테르마세 남기 까르솔라 떠유유바타 지롱은부 통주유바 매도기 치심 놈유유바 지치구 지주능신 치우 자제라 말라 창와라 쥐용 체유 딥진 치구 지주능신 치우 자제니 세소 지든 소보시시 미조 신타 신조 추 추조 리 리조 사 사초 나타 자지기 세소 지든 소본디니 미리 초네타 피게 용의 외배 멍시시 중감 니지규 진기 정중 말아이바타 지글 지딘타 탐자손 지위 시든기 무친이 말아마위 삼류 탑시지디 네튼의 따구바타 말아 레드타 균용기 초네 쥐용기 탑구 사부츠구 Rizhu Nengxi, Tsiwu Zajie Mala Changwara Jiyogyong Chayu Jigyurunga Chargui Chaydi, Chenbu Zita, Pukringi Zita, Jiyongi Zita, Chokdugi Zijie Gyakwe. Kisi Chungsam Cheshurta, Jigsung Jigshurchuna, Jugtara, Genkam Kuryula Mala Jenta, Yuri Jengi Doryun Sojwasi. Genkam Mala Gi Jiyong Jenta, Mala Jenta Tixin, Ti Nangni Gi Chunyi Dara, Rengchun Jungkam Gi Daggi Kata, Rengku Rindab, Satin Sawo, Gamsa Gyatso, Zengchu Dumeje Le Jiyong Ne Songgyupta, Mala Changwa Le Nyamso, Chokdu Gi Jiyong Je Chikubata, Jungkam Mala Gi Koryu Nubu Chirudong Guishin, Jungkam Tonyum Songgyup Yungwa Chikwe. Rizhu Nengxin, Tsu Zajie Shiji Jengi, Jungkam Songgyupta, Nyamso Lagdara Dingsa Chikwe.
중캄 송겹타 냠소 집이티 더동 랑스 랑다타 펜즈 커지 체미 님바다 니바르토 지규릉아 차르고다 초용네다도 더마 냠주 제치구 내친 중캄 냠스 리실락다타 중캄 튠제 튠기 치슈 체르기 시균 첸부 응아콘 쟁규르기 차주비와 서주쇼르와타 냥암탄도 규와타 체도젠도 규르와지 초규기 죄용 여부치바 치우탄 담리 야균 치르동화 중캄 남아진 송겹타 슈겜네 쿠리우기 쇼제타 중캄기 파르동 치기 정준 중캄 말하기 댄자랑시타 중캄 셰프슈 칠레 초요네 토르디 당디 중캄 댄자 용위 제르진부시 댄보른 조괴 승리게 팅디 중앙룽티 닌티지블레군 퓨갈룽딘키 롭종 튜즈지빌레 젠비삼타 셰기 샴라 무튜넨 디글룽틴 리군기 치리레 젠샤다 카남세로나

0: 첼롭까지
1: 세그나마초 탄들힌지에네 센시부디니 첼롭까지 센시 아니 팅티디 젠 좀드바 탕년드바 참스르히 노리나 나마초 변종기 응아치 겹제 개용기 든지들리비 고 세로나 서거 바라 시도 총라 니도 니스루루 다오시비 파라 중국 규디 변조 공사 예정지 체비나 외교 제리나 티 십지십게 타 니도 팀조 제바타 다다시 조이나 티 숨탕 초동 준휴 대나 응아지 이 다다시 조이나 티지 탕 초동 유바타 메치르 응아지 다다시 조이나 십지시조르 유바티 제용기 앙탕브르 유바시 변조 용기 신지 총조 외교 자제 침부타 시지 자제 샤르동 투제 자제 갸스마타 신진 총조 자제 급주 급드니나 응아지 자제 샤르동 투바 탄잠 종탕 총결이 쓰지타 광도상중 기세슌 자투 처유 참마리나 응아지타 저위동기 저샤르동투비지 점리토 서브 토슈타 켑지치슈 누부치슈 중캄 쿠류 송종제기 체진 친통 자지시 준슈 변조기 저리진 피기기 나바교뉴르 되시 유티 니도니 쓰루르 다우스메 파라 변조기 통메이나 동가 좀시 진유직 초이나 하사르딜랑아 지제디 뇌소 니르종치바타 변준용기 리디스드윈타 튜레 청진진 망주 십수소 개봉기 AI 피주리나 존에토 디규르 체휴 시지진기 냠지 뉴베 터도이나 골시비 표게기 게이비 입치모 토마 테르잔이나 진유기 디규르 체디 청진 구지 최고르키 뉴제이니 조스나이브시 디네 미드브 뉴타 뉴유 와르 튼규 조르리나 구디 담은 고르세로나 녜차라 기금 뉴규 주기 기금 피규르 올렌타 수진부 계급 정시주제 당념도 미드 리뉴타 뉴규 와라 퉁긴 조레라 구디 동규 고르키 차주 주시 시베이나 잠이버시 명아레 미드 리뉴 시균 젠기 고주 제교스 심타 진뉴 지구 기록주 제나 체치르 망도 송와 로주 티제테 차담부타 균두 치와 로뉴 기 뷰제리나 초록기 모소기 계주 덴베 뉴규 코르라 랑즈 데웨토와 돈이버시 대당 접지 장계기 뉴주 서베 두장 교뉴와 토르친네 로그레 대자타 덴빙은 쿠르주 집을

0: 사드 소작기 내시 경을 트럽 종류를 십제 당 닝접 사지 뉴미 람소기 심추테 심리 마부되게 잠내타 아프리게 방내 교수 지회 처림소 소작기 내염 치대레미디 저배 로즈 직팀기 준십타 최다 양양 제부주 내도 당 부저 신디 심부제기 십제기 최대 멘테 검중 갸탕 조명아 십이 제부타 퇴구 창외 십제 락제 마부식 주미 베도 뉴르제 락제 메베 동적강디 사드 축소기 증거 당 신조배 소사기 된자 때도 동으로 전제기 증라식 준휴
1: 호모 디진랑기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2: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리휴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치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배 소레스도
3: 암라 키란야 참기 뭐 말해 봐
4: 암은 참기지 님 가시 진수 이내 장심제 전용 산제 라르르메
3: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발 투기 개발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년년도 세초
4: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퇴기 케바라 커네용
2: 바라다 아무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 장베 즈와라 퇴기 케바라 커네용
3: 바라다 아무라 나도 삼은 로용이
6: 나모게 튠지 퇴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표게 진남기
7: 중야모몽 근처 룽친 리군기 표게 진남기 칸게 슈드 렌제 존슨 천적 보냐
8: 雄端端马绿吧人人马匹切切念了我三军娘家三颗林鸡跟康松向了三军娘家领军学军营腾地三军农得所呢三路三别雄浪三班黑体学习吧里人这七班主角兵退配借着机器人子里酿等着一黑银把黑把黑就过当用大笔西中行的大吧你就霸动
9: 拉林达瓦西巴里山东新青青岛中介东吉林新青吉林中介吉罗中拉丹内雷嘎拉跟地东啊军琼协地罗中卢苏杰萨杰丁等罗杰拉跟地东银比过
8: 拉着你送把多进去没有破折撇动地罗熊瓦通卡西别错穷地罗昂中举把弄撒起斯加地银比过二
9: 兄弟二东一人班内卡军队牛头没几月巴东一人兄弟
8: 咱老了年度村家越来越没些病给你下去这对牺牲也越别过所以向老腾地三句血吞农队深入血你该来哭你别问你次你这七一般就觉得容家家下街同为着能接见识车嘎黑金撒空配件家黑衣内动车他就觉得那把嘎气容易以下书记习近平给你这七一般就觉并退配件了我为跟爹同你 中国能比定拉进来连有同现在地位来把黑给黑连电动黑这期一节节行前同中期同中央给这一连前节落电节命啊配件节的黑撒巴落大黑巴同中抗研究同中度配件人穷黑巴这期一种抗扩有松松拉索跟爹电地动画班就同行出配件前用年中度来连接下节跟爹核桃同啊进黑爹 这七一班就叫并退配件件机器人贼人酿的这一黑银黑重庆中央执行官司重庆错电局朝天门错电处错电大个多当可以扩张研发杨洋给来入度酿的执行雷克家送这执行同贼点执行家错位于租车中心黑车来黑黑黑黑杨洋给做布朗的梦见捏车来黑黑黑白银
10: 亚太甲板容素年度起结业年冬秋节六年松重庆给燕子天然这期一节的租标免费居凶协同拉大协定这人家租车这土松亚同然后是他结结居凶协同拉大协议大家协同点这期节同错节三个跨界的千用年恰大东西第一目

0: 아마라 니 제릉 짠쇼
1: 쪽분아바 샤니 제적 그 녀흥 수위 더서르 고득 요노가 진히무나 알와 곰바글랑도 그 차룽기 침시에 이송시 비에 진히문다이나 제릉치 틀홀홀응 산신나

0: 타이네 가나스야 유고 톰제 나로리아 뉴욕신 치웨기 네즈지 튠 튠고다 바르케투 삼바 진공년에 아 가제야고 마치없이 엄버루리아 콩 바르베 소르트 야면 콩 직두 삼바 야고 마치시 안 개블야 즈뇨 소르트 튠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리아 유고 발린 레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튠소 수입했다 배차샤니 키랑게 유고 디나로리아 주두 삼바 빠르리엔 딜리르와 셰브슈 튠나 겐제기 셰브슈 디나로리아 수에 다 딘데지 규림 시비르 라제기 세시 딘데 소두 삼바 안가나즈 유고와 사시 대 피브디 삼바 유고 멤버 안 디나로리아 제유기 셰브슈 망보지 디 삼바 로디 파빙아 사시 대랑리아
1: 유고치초하시
2: 提德比给当然就有个把你给来的呀是不是有人当提德比给的啊看见说段区别给有人舍不得麻辣煎鸡蛋洗不擦不洗所有用的三八你把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다 레리티 탄뉴진탄 청진진도 교과를 구디당화되리스
0: 로 다 지슈 메버스도 좀바 랭게기 박자 나로려야 가르시슈나 다 제자 만화수 배차샤나 네초 이내지 요고 제세 사치질 친도 좀바 다 디에기 아 도리엔 소르다 딘데 망부지 제신도 가버리 다 도리엔 가라야 제무치 소타 야메는 녜잠기 쿠루요려야 소균세부터 개니 강중도 유바 아 더바야 배차샤나 토나 메베고네르바 아 배차샤나 제무치도 좀바 사세 인규신의 장게 징위디르바 자도도 모레 제산 딘디지 인도 좀바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십슈 체시 딘나로르야 냠시치바 다 제산 딘디지 인도 좀바 만화수 청진진다 태뉴진스 디니니 슈도화 태뉴진데 하나수 고르요라 송교다 징위르야 아 진진체바 정진진체 좀 봤다 하나 주 레그 되게 지도 좀 봐봐 되고 토담 추진 딘제 진념도 유도 좀 봐 하나 주 아 딘이 글리글리 제 문교로 연구도 와
2: 시전
0: 제산 요구 지도 좀 봐 소수의 차주리아 장화리아 준도 미야부 체바 안 정진진 게 딘제 지기다 말라 딘제 지 소도 좀 봐 하나 주 사지 거봐 요구 지네 오
2: 시전
0: 가르쳐도 봐 아 도르시 땅도 없는 도르와 딘주가네야 직덕의 시톰네 야구도 삼켈라
2: 슈산 다신도 총과를 시부이는 롱아첸기 차구 중급의 링리이는 라스 총결기 링내 유고로 남장 게다 중을 차구탄 첩소체 유바탄 응원바 제비이는 지동 망유 골통 주로 게다 응급주 동주인바 대다 다소 링내 냠린탄 중캄 유고로 정진 링내 유고로 총습계 링내 유고로서 남만게 켜본수 켜 유바탄 유린 시부 링내 유고로 통내기 말라직 준주로이는 미규바시 다 치수이나 다섯 종류의 링내 유고로기 코르 초기 출시 랭싱기 유르주 무주 딩 습도 당화타 아 송녀를 구유 레소 당대 사두 계주 단 계지 슈킨 댐페 유고기 믹스 뉴슈 유고 되주레도라
0: 다라르샤라
2: 내세 센트럴링게 잠재 레디오 드링게 레제나 구리슈베 낭튠 퓨이승베기 아 로이나 링게소 단다사조 강도 내 유익견 먼저 하사다 야만의 군중게 산의 신도 유골라 피규로 거스슈기기 하나소 지메 레제나 양자르 제용 행게 주된 자고
0: 주된 자고
1: 응음지다 뺀유기 겐베 게스비지
3: 조르초탕 긴냥기 초베 지주 로규
1: 다나 독지 투미 케주 응아웨 윤괴 사토
3: 양신 파드 미원베 장조 사탕
1: 토신 지차베 초베 사토
3: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1: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0: 毕竟小龙门也个不能在吉林天呢门的过去清水冲天都那么烫天呢着个那人大高那个去蒙西托族别那在吉林行日毕竟小龙门也个不能在吉林呢出个去连些的七三节推论那么的可以都那么烫这些给人呢人中罗马七万那在烫罗基罗马那在
1: 出去去罗志美那些罗马忙完那些路路五星罗马七位东东那些些一把汤那些一开始加着古族科技新把汤日子脱雪了呀加最爱的米你当什么叫准备送新鲜那些一季加卷了呀接近行动我们的古族狂的心理月
0: 毕竟小龙们也个不能在吉林呢山西行进日无经验西溃塘太行日为地外溃塘毕竟从前的军都日为地外溃也真正说那把塘确实呢日做就过了要紧吉林给参与们给拖在了米西东松的月把塘日子拖雪了呀米年冬准备准备松心雨毕竟小龙们也个不能在吉林呢 出去去连些的七十米推论那么的亏了多把汤那么些也开卷呢你在也出在黑把七把汤一二对说出在中拖汤七柱忙娃军队说长安的中七星感谢七娃罗雷枪也出在了设施度军心把汤罗雷七柱不在提好美阿的阿住一把汤罗西部呀旁边边团圆提你站
1: 加大军军一面是几个原因毕竟小龙们结个不能在吉林南托日夜执行给日加大军民股约吧他天南托免了举措给执行日加大军民股约吧他空到西区西部屯他日增结局强了多给约吧因毕竟小龙们结个不能在吉林托日夜双家日蹲着他约吧他提出多我水里给双家
0: 십주타마타답자지갸다응급주라유바인비진샤오롱맨계급나제지린티천리초다쿠타총선준슈쿠유구페쿠제쿠카시쯤라이유바타티나리니베포산타파구나체롱산소진종쿠유진진종쿠테다라규디쯤바구니네응지키
1: 남시게초잔라야토자난고바타람바르도이네르우사르신람조디부메사야군이네티웨장토자난고도비진샤오롱메제급낙제지니티나지로책동급적구주겁실로라야응은기조그나라시바티총기림비낙제지리나초제급에지네지로니동로라이나계급림비낙제지리나초제급에지네 그 팀이 총기림비에 니림비 진정 작전 크시 임바타 고딩기 바세 신고라 고르정 임바타 고문 집에 투주티나 나를 초주 개바네 고문 초주 주배 바래도 요거지 투주 약수티나 진당가바네 진다 주배 바래도

三年初，山里没土气，毕竟奇峰山结构那些机灵过了，没准多怎么修一年。 毕竟，七凤山几个木那在吉林体验呢？毕竟，春季槐树区、柳绿苗重叠多，念不谈。几个木那在吉林体验，那么些除了联系起我谈，邻居托三月党拍大米，加上开县的米七东、二东牌的真人约吧谈。也个谈，端给推说，二十多区开心。 毕竟，都通根本真噶不原装是吃鸡肉，因为吃鸡汤，啥个么苦肉，推龙苦肉节节，小金特别旺开，那在吉林给出这黑吧，其实没有别，日规节日规节日托，那么些明朝为能做团结一把人。毕竟，七凤山几个么那在吉林提了呢？ རེད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咸阳参拜家的居民一堂热供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松家
Beijing Qifeng Shan Gyegab Naze Jilin Laya Nyeri Gortan Jik Tan, Chema Nyi Tan, Rika Gu Tan Gamju Nyi Tsu Gorla Jik Tan, Rikchen Nyi Tan, Rikong Sum Yueba Kogzhoi Riki, Gortan Nyi Tan, Chema Nga Tan, Rikong Chu Sum Yueba Dabja Gi Riki La, Gortan Jibshi Tan, Chema Soji Tan, Rikong Gata Jumi Chu Yue Jensen Gi Gortan Chu Tan, Chema Chunga Tan, Rikong Sum Yueba Ri 대다가 최도 계급기 임바탕부 송경 답자 리니타 계급기 임바 니베 송경 소자 리니쇼 대다가 출래이나 답자 리츠브게타 진세 리니 유바지 비징 지방산 계급 나제 진린티니 추 통고 하산 편송 초부 유지 나제 진린키 차고 나라이나 순수 고타 西 태즈 두부 양수 라지 롱쇼르소 chakrong gaya nangki chudren ni chunji rengxin ki chu qishu yinba tang. Chudren ki ji rengxe la ya, jili jubshi singi yu. Qianyum ki bapche la yi na mi jabam chushin ma, chengzhung jik tang. Chudren ki xingze la ya, mi nina sumbar singi yu. Ku tosa la yi na mi jikyang singi meba ri. Chudren teta pyubi, nakze jili tere tadung, chu tang, mbapju, 춘바 추미소 추수기 전조 나서 유바인 개시군이 베이징 지방산 계급 나제 진행도 패바인나 베이징기 동주문네 지주 랑코 람 구숨 출라 대체 바이츠즈네 퍼바타 디네 지주 랑코 추와 대체 제리 숨장 줘바인나 네테가 리피도 在那么错，狂徒建筑不提呢？听的米也有着过来的才能搁置区别。毕竟小龙门结构能在吉林谈，毕竟七凤山认为结构能在吉林过了，我这多怎么学不听音？你在年初谈，总是学跟倒起了音，想就推断了那么听见呢？这个龙镇的空气吹那么多来搁置区别，气质的在现大家才能有不学，听见学点家务。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xie su wo shi
1: ke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e
0: ke ra lu xi xi nga shu bi ge le ke ran ki ki si ge ke ran ki su bu ji se ki ga cha ga ta shi b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 아파내미 이나양 계란에 제라 약체 추설치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창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바를 갑 요르치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타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 관례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이고 미비 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북도 민주를 용화지 바라 능구 남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기초

0: 단다 최고 대 베기 베기 코츠 연데스 달로에게 데스 간다디 그디 고소 그랬기
1: 아
0: 또또또 야
1: 근데지 민은 야 하나 두다지 추슈기 루아스네 요고 디테일이야 다지 피게다는야 간에지 카라스테도 지 하나 두 신짓 가바도도 디 서비알이야 차례 가르는데 주요나
0: 나난조 신제스나 탄달렉스 디샤기라 나난조 다 탄다 최고다 베네자 안데 간로라 망체스 당조 요거주 수수 미체미쇼 요걸 진취 랑이 인데 민데게 하시는데 고음도 다디 내가 페인트
1: 도부쇼디 장부차죠
0: 어 원데 지기라 데라 코난조 디차도 정다제에 대해서 좀 뒤 배준 차도
1: 아 저의 돌이야 지금 딱 계좌 유배 드리 미닝 있는 책과
0: 그래서
1: 이제 유주 그 카게 소소 소소 드다지 만담 책과
0: 원데레스기
1: 망치에 대야 되는 거지 주주 등의 유보주
0: 원데레스기
1: 되면 이쪽을 뒤에
0: 원데레스기 아
1: 다지 디크나 또 다른 주주 등의 유보게 강에 지주 소소와
0: 아
1: 되지 계세 나온 차례 가는 거지
0: 그래서 얘라 디케스 테세 제 특시디 간주 디초월을 아 대치도 걔랑 간주 디초월을 로다르시 디초월이 정다 카니 초월을 직디 언데스 시제군의 직지 니데 디치 도안데스 낭스이 네타 종크기 인데스 셴카 야근델 노선스가 투어리 원데스 이제 콘솔레스 치로 다가 치다 심슐레스 쳇주도아 미치다치도 데레스 안레스 타르투게 다딩아 졸 로다르스 치워리 로다르스 테미니 치워리
1: 하 미치 차가드르 추 로주치야
0: 원데스 아수수이 견제 데레스 레스 캐세치도 길게라
1: 일단 마음에 두두 나로 열봐 하나 두 주주비 이런 유보 투네데 피해 역시 당구의 성분도나 지난 주 쓰이면 다 지금 조야 숙자세 갑자기 가봤었는데
0: 대시하게라 저때 단단데 링네다 유고 지도디 원래 단단도 야구 좋아할 때네 딜레 약스 좋아해 이게 심의 숙 전부 돌게라 단단 주바 총도에 내자 안디네자 락시면게 디카라 유고 나로 쇼야디 단도 딜레 차캡치토에기 나도 전에 데스트 야우돌 어디 전에 나도 배영원에 세는 유골 유골스네 조르딩 아주 링네르도 아 치미카네 요네 다 카리네 조딩 아주 링네 남자 윤결바 언데 쓰셀 아
1: 베스 조드 지금 링네 냠린디 로아
0: 제기라
1: 아니 야 내 진짜 로아 나 조다 지 탄데 치고 되버든데 비 로아 링네 다 다지 유고 손지치 아로아 근데 체리아 다지 치리아 마 디다 치고 로아 미니야 이제 디다 지도 전에 에너지 추슈기 다 근데 소르베 아니 르네 유고기디 지난주 원조디 에조 갑자기 근데 지시하는 제 지주인
0: 간소디라 조디디 최고배 최고배 사소나 아니 니네 어 레스는 고유네 저게 나이도 아니네 저 나스도 아니네 저 가린난 간조기 인데스 배게 책이 인데 뒤에 말을 원조들라 디치 그도이네 사상부 주고 있겠라 원데 망스친데 야우도 아니 진네 미카시 인데 추출 세사가 데 추출스인데 사진데 유명이마 학공도 근데 주야 망차 인데 스기 쇼가 데 나스니마 디네 원조 디 체제 추출 오신스인데 스기도 원데 레스 망스 디네 도한데 간조기 탄데 뒤에 말을 자외토할 뒤에 말을 도인 다 데스 웨싱스데 차산론데 나 조시 디차오도 가마마게 디자 차오도라 척도 지게 데스 다 딩사 미기 데스 칠월 하코야게 주도 조 디도 도인 다 시핑 하스네 디도 뭔가 조 데스 망스네 디펜드 딩 아주 미소스 파한 데스 갭자젤레 레스 차도
1: 그래서 단부도 지금 나 조 주주 르네 요고 주거 봐 지 조니르 체체 지 클래스 있네 되게 개나 있네 되게 되게 하나 소수야 르네기 유고기 따든데 원조고 총도인데 소녀여 왜 되지
0: 소녀여라 당한 주님아 디초리 레세 유고주네 소교디 차상 주고를 봐 근데 가서 소수 더니다 달로 메시지는 데라 태조가 주 원장을 봐 태조라 태미니 수 잡리 추수의 조스 어디 님가 님가게 인데 추수기 르네 유고이네 자 통공이네 자 어디 얘기 좀 드세요 얘기 세고 좀
1: 아니지 다 죽도록아 제가 지나게 다지 가지 하나 두다지 주문 힘게 있는지 별 나로 그러와 근데 이 친에 편에 유고 있는지 들려야 지 하나 두 추슈기야 다지 윤주 있는지 네 있는지 근데 지금 모두 나비나 지나게 다지 근데 수난도
0: 남타 니에가 윤주 이야기 근데 생계 선주를 추슈 배워 갔어요

미타 렌중캄 시드윈 냠네 용규 균균 치고 미타 렌중기 저와니 미지기 지초기 치시자르 규르비 저와지 마크즈린 루긴 뒤스라 미니 렌중의 디니 초신 네브시 미지니 렌중타 꾸리 치비 추도 튠기 치신 초네 치라 피게 용규 유 중화이시리기 남스 미숨 시지돈 조진 렌중캄기 추니 다른 규규 치부타 렘부타 쮸벌 쮸렘부 유바른 뒤규 지게프루지 겐캄 코리오니 미리 손에 단 피게 용의 심의 임바타 겐캄 코리오긴 균도기 시베기 털규타 피규르 테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 군토 티초기 빛의 망부유 나우의 에집타 나우의 바빌론 나우의 갸가라 나우의 중구지입이 시베 다루의 나우의 기급 첨부 시부참아 낙세 도구타 법춘 메고 세시 신부지의 댐비 유도 중화지 중감 코리오 냠구도 송화탄 라바르토 서신 양암 진도 기르워티 나우 에집탄 나우 바빌륜 냠구도 당시 잔제기 나랍소 서구 라라냐 양아웨 럽지 총뉴 유디 초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참아 텐아 잔좀 춘좀기 사제 이메갸 낙제 라니 사구 로바타 시나 츠메도 제버르디 중감 코리오라 토르라 첩신 팁니 벤저르 냠군 중첩 첩친버시 루지기 랍젤레 템바라 피게기 코르미 용수 츠르림발레 파르톤 미시브 미르와타 피게 코나삼발레 숭겹 미삼바 미르라 피주 코네치발레 냠수 미지브 치미쇼 미지기 정중기 춘이 지송슈나 타스 정중 사르베타 피주 시비티 괴사르 미르와 치투바타 미지기 정중 캄르 뇌스당와티 턴주 미지 정이르 뇌스포 용기유 디닌 도그도 메비 춘이 지시 중감 코리오니 땅긴 긴지타 미유런 지위 첩시기 내된 첨부시 제라 망조탄 지위 지속이 내된 첨부시 양시 교르주고의 최춘토 란예기 변조로 피기에티 총지 유르도사와 토비유라 중감 코리오기 내된 양보르친 풍소팀니 물세 치위 최균 차유가시 코리오 박조나소 차둔 중위 캐수티 투급시지 망춘 예균타 망심기 나즈 차유가시 잔예지소긴 겨워존 균도 중화다자 미마망소긴 중감 쿠류태기 괴군이 겨워티 총리 캐진시차바타 야지 미마망소츠 중감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라 제대 침부치기유 티링이 바르투 중감 변윤주주체유티 지용 레든기 코네 치사르샤니 미마망소기 심르 캉삼타 제대 캉지타 심제 캉지지라 야렌후르다지디 중간 边缘 组织了 军地修建动员 但一个操建作业吧 操成 按照当一 중간 边缘 组织起为国的监督系三吧 谈三路三吧 特区三吧界日谈人不对不谈 作为人心间谈三对人心间 普遍的人心间界的列队日谈人不必为 중간 边缘 监督系 你的心没什么的说不谈 帮助作用起为修建起催谈 冷论端边决策起催 더구 팀다르 집이 최신인지 코리오기 규비 렉주 집이 뉴르체인 교수지니 원체 충만 용신이부터 중감 코리오 송겹을 군대동의티 루규 정신타 격교 정신 진용 정신 지역인 균도 총유버시 격교 정신타 진용 정신 지역인 균도 총유버타 대단한 련도 세부로 시구버니 데빌로 통미진기 파르뉴 토블리 풍소 TV 코리오기 내두인 탁주 집안이 튜유 통유난 드롭토버시 띠에네모인가 중감 코리오 최종집이 편제 사대란 중매비에 표현이 롭잠 치치 실로 용시에 채워시 중감 배윤기 组织的特动女婿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改龙庭行。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灵给列咱开个门的学区业。天涯秋水出不来，顿不开了。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东脚他，秋水顿不来，解不开了。三脚列咱东脚，秋水解不来，过不开了。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쥬앙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규 레젠 쇼교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업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 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자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인비 헨게네 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김장기 제주 블록주에서 중앙기 뇌생의소 취직 동주체버시. 나왕갑의 최인수섬님께 초조의 개반해 최인수시님께 초조의 중의 발을 후배의 사자망부로 차바친부법내 차자를 퍼버타 서구카시에서 차자를 친부퍼버타 차자라 퍼베지 징조 난후 초희 냐레 추가 루브르토 파와타 샤오자완 추라 동부르 제니 슈숨닌키 토렌수 루브르토 추라키 닌게 네수튼 유바시 후베이 메스윈 로큐 급뚜인 지게 루카 이창 닝라 루카키 징조 루친키 첩세 오윤 판자청키 뒤마랑 추즈 줍뚜인 베준 체바규 추라 댄두동회 레튼 리주 체바히 제주바시 제니 슈신네 제니 슈앙 님파르 河南省前用其社会忙求法的推下了什么主下了婆婆汤社会卡籍度查家了什么查家了千不婆有把谁淮阳区停热行权速度小区的那件雷军民呢特别有汤不如具体区的给呢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 ngansu namsi tashib chenle la jungne gyakwa tha cheri than thimbe kon ne single chuje gyodong che de nyurdyu sepsu yakbu jup ju hin de dan chepji tu ngansu tine su than dong dun chuge yöpe sogam chuje ni yöpe de tunam kun tu sogam le jön be ne cheju phobe namsi ki chor shokin tepche chung tu dong thup je jö ba shi ce ni shung an ni ne su an hui ye se gu kha ji tu cha jar phob tha se gu kha ji tu cha jar chen bo ne cha jar ha jang chap ji phob pe an hui lu gu tu se ji ne ji tun pe ni ga chung chen bo yu ba ra din rang jong tun gong bu ce ni shu xin nin ke chu zui ju gu pe to an hui shu se ji ne ji gong song ge ren bo xi ba la da ra che gu zu yu ba shi ti ma ce hu nan ta guang dong guang xi hu bei 贵州, 四川, 重庆기 신종타, 총기를 듣기 서시 뉴스 고송기 人不喜不, 라다르 체규 모두 듣기 체벌시. 수비부타, 中国남시주의기 체니슈시님기 초조조개토, 냠토 첩지 출록의 뉴스 남시님의 당화디, 我把钱呢, 체니슈시님기 체문에, 체니슈가님기 체문파라, 안회 눕규타, 후배 실규기 서구카직도 출록의 뉴스 튜니 치부유배, 두도도 뜻십체린타, 죽고님의 동화, 님윤 내부소기 레튼 야구죽규로 도난치구시 주배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수, 니시의 뒤마라, 착살법이에, 호남 창德 石门总 虎盆山 총대기 니샤 디귀기 凶세크 추누시 강바르 도르준 대표 니샤 디귀기 당유리 집에 객세 특조 당부로 띵송시디 년계 내수 결외 미교바타 뒤도도 망소 내부 규지 상람 상세 제시유 니샤 디귀 당기 직접 지부 수지 원수년 닌티다신 망소 라리안 내부 제바라 최신유 몽베 니세링 石门总도 라리안 착찰 법조 인비에 공기 대회 난기 서시 뉴스의 의미 경에 대비 구수음기 망조 상마 서법 중토의 대자 사자를 보기로 기련 제국이요. 다왕 앞에 세 주둥인의 세 주비인 바라 石门总 虎盆山 총대타 소재 향소소 작자를 법부타 대낭 虎盆山 총대토 최진휴 접시증 차법법세 하미 숨경급 중하고 차 주신에 로규토 차법법세 최수라 리뷰바시 시에쇠 장부로 출로 중리에 대가라 시에쇠 장비 공원이수 내비에 니샤 디귀도 교유 디귀지 결두 망소 진짜 쉐이 동말 추급하르투 강배 낭도 주 중삼리 매매 니니 지고이 중디토기 로소체디 랑니 강배 고장토 리급 주 니게바라 리비에 시르 조뉴지 민도 지세유 니가 세베 튜티르 디귀지 당유 리지바하 로규주가기 추급 종료랑 파르베 니가라 마진바라 강배 토스니바라 징리에 하람 제바 토르신베 진짜 쉐게 비버시 진짜 쉐이 녜응아라 추낭네 튠지 제바 토로마도 신지양 쟁기민도 나라 맹강도 예왕 시마소 공수 녜소 예버시 지시 닌티 고모로 디귀 지당유 리지부타 로기부루가기 녜게 녜소 자로의 망소가 개버타 망소 니겔 학삼 대장앙 내부체 휴버시 주로 튠지기 니세팅 망소 내부타 직도 규디 퇴상도 신의 동지 제보타 궤도 니세 제바 덤접 상세타 도세 제보소 니세 되머라 디귀지 당유 리제바라 레가 서주 메바타 미미뇽와 시기 가바르 균체 메바르 경년타 생교 제비 개각지 미마버 교류 호펑산 종대 니샤 디귀지 총미 진정 민기 딩디 출록의 뉴스규 안주 계급지 망소라 심크롱 엄마 제보타 안주 세슈니 미마기 개변이 비 소나스무 총시 주여 바시
0: 第一个来空呢，别问你去。霍尔木兹错开去，错到接近了国建铁巴塔，接近铁路局人工用油的跑话，可能是被控制管道中的这些电路断途，让这些耶稣的耶稣塔也得也有人给铁路控制了几千年，给人别的土油巴西。
2: 母亲在去年南京前排的电车拖瓦塘，人工等你站排了月门。文章昨天开来看去，女婿有个人工电不塘，控制了今年七星雨天，湖北新发草北，捏着人绿顿松东站团结前天，华夏的塘、华屋、华强街属女婿有个控制七星雨不塘。云天华开来今年日团结顿顿东南街东排的新不塘，团结塘不如顿车家的女婿二镇前天，如今街新都脱水断雨了，人绿直接云天，推到多，就是在你们这前行。
0: 不接给人谈，除了明朝我才学。杰克准备到我日本南宋，京东区团体开了个控制今年去跟着年头中华谈，我努力做，苏州所有所正宗棋盘，甘固谈都正给真下东土北跟送棋盘。某些天空控制了小女家不接些学。中国新的团体就是控制团做棋，最近棋盘的新呢，到我主播呢到我这边拍了，给南京在路控制东北路。
3: 顿时，你东松吉站进不谈，所来谈新的旧各个顿时，七东出个节奏站进不谈。铁定，苦就谈，所做最热的争论，其次，苦就你不当的月饼，也得足多谈。顿得绿车皮，各个女子提，女的眼光共同并不是。那么，确定的，养的女的那种，对着屁股的跟倒着女的那头，看到听见的声音不的呢？
1: 中央陆军的工作该听能给三九零两部队在是。第一个五年别不能去，破产干部突然表示，二零一零年新学习年，某处就追究的，追究江米斯基局不是。破产干部表示的，追究的人卡些过了三不谈，天天新年一零给国际人别求签都表示解决去。你随便玩行呢？没事，二里去好去，从你追究角度罢了，中南给给我。 文件确定了明大马贵公，俺是军队住宿又不是。选举新人，俺的总统特朗普一，俺的党一零二给确定的，统统别的全面军没解决又不是。人提俺怎么了？特朗普一，一零二给全面的国民电不谈，给咱电别接到党内亲密联系去不谈。特朗普一，俺的超级推免的，一零谈确定交给了，接触其明年去就又不是。 特朗普以一连拉高通级别接到的确定角度不满色，今年脱别开了。明大规模把的军军解决谁解决也不是。哈尔木兹错个二零级出现级闺蜜落去级别车辆级这部连问不了。二零马级新学新人一连级出个了中央级别出现了，俺是明大级别特色查不谈。蹉跎高通级那把十六度前面不是。一连级总统配置西西洋级新学新人。 怎么利用了一连级凝聚存在越来越级别吉林西资源？文件任意谈一连级全面作弊，结合别拉家谈实际的，为民这个抗压点燃下面西解决也不是。阿曼谈一连级全面新学新人，阿曼给解释了，给解决这么些事。霍尔木兹错嘎多出现下东菜店的东北三团日本人把明天，最多的七八团之，蹉跎金针谈，用送。
0: 国主这大姐给地下了，给联系具体，三家的几日前约见就有不是。一连给前头总经给矛盾逻辑话，毛和新李哲一年提的，哈尔木子错过了，托他们最近写句呢，一连给陈平给王家写一遍，一连给本市错过了，女子扛着些包装，提了一连两不落就联系就有不是。这个来空那边问你去。
2: 俄罗斯接送部在你休息年，俄罗斯马克年底的帕格南北明明能住谈，政府大建扎了千余块地南坡地所，国军解体，有人阿公南去马顿过冬这些谈，卡马定心提醒接送所来开了接了细菌摧毁冬地大雨情，俺爹开会没变雨在了跑雨解决不是，有人解渴的在聚集，在你休息年。
1: 具体控诉到白，阿尔法米塞与基地内基，俄罗斯费了几名人阿的冷冻结成切片，喷气吸了，结果切不谈，喷气贴了，没用，全部小鱼不谈，没用，小菜没出息买，解决来给有解决不是。第二个来问的别问的是，来不南区的部新学新年得救当年，他留到我身边三年年，意思来给来不南了，马上下去培训，没这么多家当个不恶心，给那么多小的有解决不是。
3: 日本人当以色列话，马上就被拆除了。日本准备的送，以色列马基，日本人去结婚当期，马上就被拆除当家。

0: 게도 송화 균세도 진리 알람 레바논 로줄라 닌다라 카토 잡부 최신 휴바시
1: 생글랭게 콘세스 뉴르니르 슈케 덴즈완게라 타 바산함히 레젠 긴구난케 덴즈 잠벨라시
2: 미미 다지키 넌즈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지키 넌즈 르부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넌즈 추즈 렘바르치
3: 작도 부게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완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키 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